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해 왔는지,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지, 한 구절씩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던 말씀이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거룩이 나와 있죠.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거룩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이 거룩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정확하게는 6장 1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초대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 거룩에 반응하는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성경 네 가지 구절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니까요.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휴대전화 꺼내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9330 입력하시고 그 내용에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진심으로 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드라 오늘의 기도문. 자, 오늘의 기도문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자, 이제 사랑의 드란, 그러니까 대전 극동방송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고, 자, 실시간 지금 라이브 방송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키워드가 나가고 있어요.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네, 샵 9330번으로 정확하게 문자를 죄송해요. 오늘 말이 좀 앞서네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거룩은 사랑의 관계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주님의 초청. 거룩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초청이라고 정했어요.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 초청, 네, 초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초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78번님께서 도청 문자 주셨는데 도청은 아니죠.

초청입니다. 초청. 자, 여러분께서 실수 없이 오타 없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좋겠고, 자, 말씀 씨앗 이미지와 그리고 기도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오늘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 초청 각각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소중한 문자를 남겨주시는 동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자, 오늘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직관적인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온유하다의 찬양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찬송과 찬양 함께 들으시죠.

네,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멜로디까지 전 들어가 있는 귀한 찬양이었어요.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거룩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초청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초청이라고 정했어요. 네, 샵 9330번 네, 초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샵 9330번 초청 그리고 씨앗 말씀도 여러분 잘 챙겨가

하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문자 남겨주시고 두 가지 준비된 선물들 잘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서 또 보내주신 문자 하나하나 얼른 좀 소개해보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씨앗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보겠습니다. 072 리버님 고백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씨앗 감사합니다. 2118번님 문자 주셨고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씨앗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8457번님.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0675번님. 사랑의 뜰안 통해서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5101번님 씨앗 또 문자 주셨고요. 2314번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내보겠습니다. 2314번님도 문자 주셨고 말씀 씨앗 주십시오. 함께 나누겠습니다. 0360번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4464번님 또 씨앗 신청해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 초청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1531번님. 기도로 전도하는 자들이 주님의 초청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0675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2096번님. 불신자였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저 명예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멋진데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만끽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1234번님, 태초부터 인치시고 택하사 복된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거룩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초청이죠. 거룩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제발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바람이 아닐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거룩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면 우상에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보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자, 8457번님,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초청받는 청지기의 삶으로 오늘 힘내서 살아봅시다 고백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4373번님,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의 도구로 사명 감당할 날마다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십니다. 자, 암투병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또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찬양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4373번님께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3373번님 날로 날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왕쾌 되시고 왕쾌 되셔서 또 한 번 주님 그 이름을 높이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초청입니다. 초청 샵 9330번 초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거룩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초청이고요. 또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성경 네 구절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 수록된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와서 오늘 또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자, 나만 알기 아까운 소중한 찬양 오늘 여러분께 꺼내서 들려드립니다. 사랑에 뜨는 서머 스페셜 특집 내 서랍 속 보물상자.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 한 곡 있으시죠? 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찾아서 듣게 되는 곡, 마치 서랍 속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보물과도 같은 그런 찬양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그래서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소중한 찬양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시간 여러분께 그 찬양을 추천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찬양 사역자 조휘중 목사님, 그리고 20대 찬양 인도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유화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떻게 두 분 잘 지내셨을까요? 우리 하은 자매님, 어떻게, 네, 이 더운, 무더운 날씨 속에서.
2: 네, 너무 덥고 숨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0: 아, 그 정도로.
2: 많이 오고,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잘 건강하게 지내고 왔습니다.
0: 여름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름보다는 다른 계절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일까요? 네.
2: 아,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0: 아,
2: 겨울보다는.
0: 그래요? 아, 겨울보다는.
2: 네. 네. 너무 덥더라고요. 아,
0: 네. 너무 더운 건 좀 이제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2: 네. 네.
0: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겨울보다는 더워도 여름이 나은데 너무 더운 거는 견디기가 쉽지 않죠.
2: 맞아요. 네.
0: 아, 우리 조희종 목사님 어떠실까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1: 네. 네, 잘 지내긴 했는데. 네. 정말 더워서 너무 힘들었고요.
0: 근데 목사님께서는 또 선교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어느 지역이었죠? 네.
1: 뭐 아프리카 지역이었죠. 뭐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네. 콩고,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중남부 쪽에서 주로 사역을 했고요. 파키스탄에도 사역을 했고요.
0: 정말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기온으로 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더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도 대한민국 더위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1: 그쪽은 약간 습도가 좀 없고, 아. 이렇게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더위가, 사실 한국 더위가 더 힘들어요.
0: 약간 무덥고.
1: 네.
0: 아, 그리고 견디기가 좀 어려운.
1: 네. 파키스탄보다는 한국이 좋지만 아프리카보다는, 네, 한국이 더 덥다.
0: 아프리카의 더위는 기온 자체는 높지만,
1: 네.
0: 그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네, 좀
1: 건조하기 때문에,
0: 아. 네,
1: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아무튼 사실 그 더위를 피해서 다음 주에, 죄송하지만, 네,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0: 아프리카에 가세요?
1: 네, 6주 동안, 네, 그쪽 일정을 잡았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을 당분간 또 뵙기가 어렵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좀 목사님께 어떻게 본다면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잘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찬양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대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네. 하은 자매님 20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조희종 목사님께서는
1: 50대입니다.
0: 50대입니다. 저는 그 밑에 약간 중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제가 조 목사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중간 어느 지점 쪽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곡을 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찬양들을 오늘 꺼내서 들려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네. 조희중 목사님께서 오늘 어떤 찬양을 가지고 오셨을지.
1: 네, 저는 그, 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0: 네네.
1: 해 뜨는 데부터라는 찬양입니다.
0: 해 뜨는 데부터.
1: 예.
0: 아, 이 너무나도
1: 이것이 굉장히 추억이 됐던 이유는,
0: 네.
1: 제가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0: 네.
1: 교회 다닌 이유가 처음에는 사실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고,
0: 예.
1: 교회 누나들이 잘해줘서.
0: 아, 그리고 교회 자체, 네. 분위기가 즐겁고,
1: 네네네.
0: 하기 때문에. 네.
1: 네, 그렇게 다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찬양을 통해 율동을 할 때 이렇게 막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것이 굉장히 큰 추억이 되었고, 그런 것들,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는 이러한 찬양 때문에 교회에 더 정착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찬양이 목사님 세대뿐 아니라 저도,
1: 네.
0: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찬양 그 시간 가운데서 교제하며 서로 이제 관계 그 벽을 좀 허무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거든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손을 마주 잡고.
1: 아.
0: 네. 뭐 그런 찬양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 찬양 하나만 항상 부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1: 네.
0: 항상 메들리로.
1: 메들리로.
0: 네, 그쵸, 그쵸.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고, 네. 그 다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1: 네,
0: 이어서, 네. 계속하고 박수, 약간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 하은 자매님도 좀 자주 불렀나요? 어때요?
2: 아, 저는 예배 때 부르기보다 최근에 좀 사역을 하면서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거든요.
0: 아, 원래는 잘 안 불렀어요, 이 찬양을?
2: 많이 부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0: 이 찬양을 말이에요? 네. 이게 엄청 전통 강한, 이 엄청나게
2: 아, 이제 우리
0: 사랑받았던.
1: 맞습니다.
0: 거의 수련의 필수 찬양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찬양이. 수련회 가면 이 찬양 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1: 네, 맞아요.
0: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한테 먼저 하다가, 그 다음은 이제, 저 멀리 가라고 해요.
1: 네, 맞아요.
0: 가서 이제 손을 맞잡고 어색했던 네. 사람들과 이제 그걸로 좀 관계를 좀
2: 아.
0: 조를 나누잖아요, 수련회에서.
1: 그렇죠.
0: 조를 나눠서 조별로 막 하고 막 조장이 앞서서 막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목사님도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불렀겠네요.
1: 네. 그렇죠. 네.
0: 추억의 찬양.
1: 네, 추억의 찬양.
0: 그러니까 특별히 근데 연기하네. 추억의 찬양 중에 뭐 다양한 그 빠른 곡들이 있을 텐데
1: 네.
0: 이 곡을 좀 유독 더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1: 찬양 좋은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
0: 예.
1: 기억에 오래 남는 찬양들이 주로 이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진 찬양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0: 아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즐겁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긴 했지만
1: 네.
0: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면 그 분위기 이상의 감동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네. 찬양받으리.
1: 네. 찬양이지만 말씀의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0: 아,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너무 이제 누구와 함께 손을 맞잡을까 여기에만 너무 몰두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거기서 벗어나서 오늘은 저희가
1: 아, 뭐 그래, 어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0: 네. 근데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놓치지 말고 생각하면서 불러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사실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전체 영상 링크를 정리해서 보내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만 전해드릴 예정이지만 영상 링크로 전해드리는 그 영상은 이제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 이 메들리 찬양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조희중 목사님께서 소싯적 열심히 부르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감동으로 간직하고 있는 서랍 속 보물 찬양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어노인팅 찬양도 바로 손을 높이 들고 주는 찬양 이어진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네, 확실히 이 코드 메들리라고 하죠. 네. 네, 이 코드 연속해서 계속 할 수 있는.
1: 네. 아우, 찬양을 듣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자꾸 올라가고.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존나라고 힘들었네요.
0: 교제했어야 되는데. 우리 하은자매니까 교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1: 네,
0: 저도
1: 유리, 되는데.
0: 유리창 넘어 이제 그 하이파이브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랄랄라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손을 맞잡고 좀 이제 서로 돌려야 되는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은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1: 네, 그렇죠.
0: 퍼포먼스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드에 이제 나머지 이제 찬양들은 그 선곡하기 나름이거든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주의 자비가 내려 아 그거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찬양들이 이어서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고 알아서 다시 자 이제 다시 뜨는데 뭐
2: 아,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0: 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 거죠?
1: 당연하죠. 네.
0: 네. 아무튼 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와, 오랜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익숙하고 한 찬양이다 보니까 이제 극동 방송의 이제 많은 진행자들이 이 찬양을 너무 익숙하지만 잘 선곡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동 방송에서 잘 듣지 못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1: 네.
0: 너무 익숙하지만. 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서랍 속에서 꺼내서 좀 전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1: 네, 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0: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유산처럼 전해지는 네. 찬양이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만 50대를 대표하는 조희종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였고요. 자 그렇다면 20대를 대표하는 우리 유하은 자매님께서 또 우리 세대는 이런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런 찬양 좀 즐겨 부르고 잘 듣습니다. 제 서랍 속에는 이런 소중한 찬양이 있습니다. 라고 꺼내서 소개할 찬양 어떤 곡일까요?
2: 저는 이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0: 네네.
2: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라는 찬양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0: 자 우리 조희종 목사님 혹시 아는 찬양일까요?
1: 아, 제목은 처음 들어보네요.
2: 아~
0: 내 몸은 근데 이거 박자 자체가 예배 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2: 네. 아 이게 정말 사실 원곡으로 음원으로 들으면 세션이 아주 화려하고
0: 예.
2: 엄청나게 복잡한 네. 찬양인데요.
0: 예.
2: 근데 그거에 또 이 요즘 청년들은 희열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음악적인 색채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가사를 들여다보면 가사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가사거든요. 네.
0: 사실 기프티드 그 찬양팀 자체가 그 가사에 굉장히 공을
2: 맞습니다.
0: 들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딱 곡을 봤을 때는 곡은 너무 세련됐는데 가사를 보면은 가사도 정말 좋은 찬양들이어서
0: 가사를 놓치지 않는군요.
2: 네.
0: 요즘 이제
2: 네.
0: 20대 그럼요, 청년들도
2: 네.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귀로도 좋고 마음으로도 따뜻한
0: 그리고 약간 이제 따라가기 리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다음에 그 가사에 사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 뜨는 데부터 약간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들어가는 타이밍이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을 빠르게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반이 있고
2: 그렇죠.
0: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적절하게 리듬에 맞춰서 부를 때 굉장히
2: 그 아, 그렇죠.
0: 감동을 느낀다는 거군요.
2: 네, 좀 짜릿합니다.
1: 근데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0: 요즘에 그 다음 세대 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20대 청년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기프티드라는 그 찬양팀이 좀 가지는 좀 위상이 좀 있겠네요. 네.
2: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최근에 만들어진 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많이 이렇게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따라해보는
0: 네. 요즘에 특히 좀 사랑

0: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찬양 어떤 곡인지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1: 빨리 들어주세요.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런 찬양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아멘. 네. 오. 아멘. 네. 기프티드였습니다. 네. 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확실히 목사님, 네. 확실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만은 이제 확실히 세대가 많이 네. 달라진 것 같네요.
1: 그루브가 완전 다른.
0: 와, 다른데요 이거. 와, 네. 이거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하은 자매님께서는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 네.
0: 이거를 가끔 선곡하긴 해요. 이제 아, 예배 곡으로.
2: 아, 예배 이제 공예배 때는 네. 사실 하기 쉽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하기도 하고 네. 또 찬양 집회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럴 땐 항상 빠지지 않는.
0: 아, 그래요?
2: 네.
0: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해 뜨는데부터 하면 굉장히 반갑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2: 네.
0: 내 몸은 구주의 성전. 어, 언제 들어가야 돼?
2: 뒤에는 다 엇박이죠.
0: 아,
1: 그러니까요.
0: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요즘 세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세대는 그런 박자감에 있어서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 그 박자감에 맞춰서 내가 정확하게 가사를 좀 이제 가사를 노래를 할 때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노래를 할 때 찬양할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2: 아 그렇습니다.
0: 더 큰 감동을 맛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네 아무튼. 사실 저도 익숙하고 저도 뭐 저도 뭐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
1: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전 만약에 이제 이 찬양 예배 곡으로 이제 또 확확 이제 교회에서 한다라고 네. 했을 때 굉장히 좀 스스로 작아질 것 같아요.

0: 생각이 걱정이 들어가지고 못 따라가겠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벌써 감이 떨어졌나 하고 좀 할 것 같아가지고
1: 걔는 걱정이 작아지신 것 같은데
0: 예, 걱정이 생기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 하은 자매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서랍 속에서 꺼내서 전해드렸던 네, 찬양이었습니다.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또 찬양들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또 보내드려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네, 샵 9330번으로 보물상자의 보물 보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그 링크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보물 네, 보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조희종 목사님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혹시 이제 방송가족분들께 또 어떤 귀한 찬양을 서랍에서 또 꺼내서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두 번째로 준비하신 찬양 어떤 곡일까요?
2: 네, 뭐 70, 80세대라면 누구나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0: 다윗과 요나단 네. 저희가 뭐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네. 소리엘 다윗과 요나단 아, 그렇죠. 귀한 그 세대의 송정미 사모님이라든지 네, 박종호 네, 그렇죠. 성가사님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곡을
2: 네, 다윗과 네. 요나단의 담대하라
0: 담대하라.
2: 아, 이것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0: 담대하라.
2: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 네. 이 말씀이 그대로 멜로디로 전해진 찬양이잖아요. 네. 네, 어렸을 때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얻고 어리지만 학생 때지만 그때도 막 환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네. 그 나이 때 맞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세임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0: 아 담대하라. 이 곡을 딱 듣자마자 그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그 우리 조희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곡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무엇보다 곡의 그 사운드 자체가 와. 그 세대를 담고 있어요.
2: 네 맞아요.
0: 자 아무튼 바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조희중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찬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담대하라 함께 들으시죠.

0: 야.
1: 네. 뭐 이 음악적으로는 좀 촌스럽더라도 아유, 뭐, 이게 막 뭐, 은혜가 막 밀려오잖아요.
2: 그럼요. 그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가 네. 정말 담복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아까 이제 들었던 그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그 사운드와는 정말 대조적인 어떤 그 곡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뭔가 가슴 깊이 막 그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다고 할까요? 네. 네.
1: 아, 그게 느껴지죠. 명성이 담겨 있죠.
2: 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네. 확실히 시대적으로 이제 곡의 느낌들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이제 네. 과거의 어떤 그 곡들이 지니고 있는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네.
3: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2: 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3: 처음 들어봤어요. 아. 오늘. 네.
1: 여러분 성공했네요.
3: 네, 너무 좋았어요.
2: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과거의 곡이 좋고 지금의 곡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가 있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뭐 것이지. 이제 우리가 이 곡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 세대별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서랍 속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 곡들을 꺼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아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그 좀 좋아하고 또 많이 즐겨 듣는 찬양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잘 인식하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에 또 소개하는 찬양이
3: 네.
2: 굉장히 또 그런 좀 확실히 좀 사운드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는 이번에 또 어떤 곡을 서랍 속에서 꺼내서 좀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3: 저는 너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2: 야, 담대하라랑 어떻게 본다면 제목적으로는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1: 네.
3: 네, 가사도 그런 게 시편 구절에서 시편 말씀 구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2: 그렇죠, 그렇죠.
3: 이 가사가 그대로 말씀 구절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 찬양이거든요.
2: 첫 부분에 바로 그렇게
3: 네,
2: 나오잖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잠깐 교환학생 다녀왔을 때 혼자 있어서 좀 외롭고 마음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찬양 들으면서 되게 아 하나님 그래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계속 마음을 가지고서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거든요.
2: 네네.
3: 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2: 이 곡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3: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 곡이 팀루워십의 곡들 중에서도 유독 저는 이제 뭐 감히 이제 뭐 제가 판단할 그리고 평가할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을 좀 말씀드리면 한결같구나라는 찬양과 그러니까 팀루워십의 한결같구나라는 찬양하고 저는 이제 개인 또 이 너 두려워 말라 이 곡이 팀루워십의 곡 중에서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곡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맞습니다.
2: 처음에 굉장히 이제 그 피아노와 함께 심플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고조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할 때 진짜 그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데
3: 맞습니다.
2: 참고로 이 찬양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팀루워십 곡 중에 극동방송 음원에 이제 예, 등록된 팀루거십의 곡 중에서는 가장 많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어떤 곡인지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서랍 속에서 꺼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는 보물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너 두려워 말라.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0: 아멘. 네. 네. 팀룩 워십이었습니다. 너 두려워 말라. 네. 이 찬양을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 보물상자에서 꺼내서, 아, 서랍 속에서 꺼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주셨는데, 우리 50대를 대표하는 우리 조희중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예, 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담대하라와 동일한 감동이 오는데 더 세련되고 굉장히 풍성해진 그 코드 진행이 화성과 그 코드 진행이 너무 매력적이고 네. 음악적인 감동과 그 가사가 주는 감동 아 너무나 좋네요 거기. 네.
0: 이 팀룩워십에 대해서 조금 뭐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경상권에서 이제. 이제 경상남도 지역, 뭐 특별히 이제 부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라고 맞아요. 이제 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의과 대학이라든지 혹은 또 간호학과라든지 의료계 종사를 희망하는 이제 학생들의 대상으로 수련회를 열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의사분들께서 이제 모든 비용을 좀 그 후원으로 대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좀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수련회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해서 수련회가 있는데 이 팀룩워십이 팀누크 그러니까 누가 팀 그러니까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찬양팀이에요. 원래는 이제 찬양

0: 사냥팀이 원래는 이제 못해왔는데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워낙 이제 곡들도 좋고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독립해서 이제 좀 활동하고 사역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멤버들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멤버들 대부분이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는 네, 그런 팀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팀이라는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아무튼 그래서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찬양팀이었던 팀 루크, 네, 예. 팀 루크 워십. 요즘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새 네. 앨범이 나왔어요.
1: 네.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수련회도 정말 많이 오시고 아. 따로 수련회도 하시고.
0: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 팀이 발매한 찬양 중에 요즘에 가장 좀 많이 사랑받고 또 많이 불리고 하는 찬양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뭐 1찬양 네. 호 하고 이런 찬양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저희의 해 뜨는 데부터 같은
0: 아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 기타나 이런 걸로 딱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그 회중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1: 맞아요, 이렇게.
0: 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서정적인 곡들도 참 많거든요. 한결 같구나 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뭐 그런 곡을 비롯해서 다양한 찬양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각각 두 곡씩 조희중 목사님께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찬양을 전해드렸고 우리 하은 자매님께서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그리고 팀룩 워십의 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두 곡씩 전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찬양들 영상 링크로 또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물, 네 보물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분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젊은 시절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시절, 네. 대학생 시절 때 대학생 그리고 청년 시절 때 많이 부르고 정말 좋아했던 찬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 서랍 속 보물상자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해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곡이거든요.
2: 네, 알죠, 알죠.
0: 예수 네. 열방의 소망 이 찬양. 근데 이 찬양 부르는데 저 항상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가슴 벅찬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2: 네.
0: 뭐 조금 더 부연 뭐 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열방의 소망과 그리고 거리마다 기쁨으로 뭐 이런 찬양들 약간 전 이런 곡들을 좀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신 영광 그 다음에 선포 뭐 이런 곡을 부를 때 전 좀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가족분들께도 제 서랍 속에 있는 또 보물 같은 찬양을 한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근데 어떠셨어요 두 분 이제 각자 이제 세대를 대표하는 찬양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조희중 목사님? 네.
2: 굉장히 큰 저한테는 소득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0: 아.
2: 중요한 팀도 소개를 받고 굉장히 좋은 노래도 소개를 받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그 찬양을 통해 저도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0: 오늘 하은 자매님 어떠셨을까요? 네.
1: 저도 제가 이제 옛날 찬양들은 이미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찬양들도 있지만 또 오늘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도 몰랐지만 사실 그런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팀러워십이나 기프티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세대가 많이 쌓여져서 나오는 이 찬양들이 너무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0: 아, 맞아요.
1: 네, 음악이 네. 쌓이고 가사가 쌓여서 좋은 찬양들이 많이 생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 찬양의 향연이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 저의 보물 상자
2: 네. 열어주세요.
0: 네, 이거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섯 곡입니다. 다섯 곡. 이제 그 영상 링크 전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희종 목사님은 이제 아프리카로 가십니다. 당분간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제 보물상자에는 좀 모시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 네, 감사합니다.
0: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하은 자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전 1부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는 보물 아니죠. 오늘 방송 키워드는 초청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초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에 들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번 주 생명의 말로 선정된 문장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부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어깨를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힘찬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들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들한 2부 문을 열었는데요. 자, 오늘 두 가지의 선물 어김없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선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기도 선물이 있습니다. 기도문 여러분께 전해드려요.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초청입니다. 초청. 네, 샵 9330번으로 초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함을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살피고자 오늘 그런 말씀 구절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네 구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씨앗, 네, 담으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부 시간 서머 스페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혹은 방송 가족분과 함께 좀 감동으로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네, 샵 9330번으로 여러분 찬양 제목을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네, 샵 9330번 듣고 싶은 찬양의 제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찬양 신청해 주실 동안에 또 귀한 찬양 나누고 올게요. 라희의 찬양이고요. 옹기장이가 불렀습니다.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올게요.

네,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희였습니다. 네, 옹기장이가 불렀어요. 뭐 최근에 옹기장이가 이제 40주년인가요? 40주년 특별 이제 기념 콘서트를 설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죠. 네, 옹기장이, 네, 추억의 이름이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역을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또 주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사랑에 들한 2부 썸머 스페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부 시간에 이제 내 사랍 속 보물상자 귀한 찬양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찬양에 영상 링크 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보물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373번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네, 강찬 목사님의 찬양이죠. 그리고 김석균 목사님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찬양을 지금도 여전히 작사 작곡하고 계십니다. 예, 김석균 목사님 예, 또 작사 작곡 찬양 예, 강찬 찬양 사역자님께서 강찬 목사님께서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1934번님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번 주에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선교지에 많은 사람이 초청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깊은 그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 멋지네요. 교회 청년들이 이번 주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지역에서 무엇보다 안전해야겠죠.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은혜와 또 감격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충성되이 주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응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1934번님 네. 아마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실 줄 믿고요. 자 그리고 6995번님께서

서 예수전도단의 부흥 신청합니다.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문자 주셨는데 부흥. 아 이것도 사실 너무 유명한 찬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극동방송의 진행자들이 잘 선곡을 안 하는 찬양입니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곡들이 좀 몇몇 곡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부흥이라든지 혹은 기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뭐 이런 찬양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자주 틀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안 틀게 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사명이라든지 뭐 그런 찬양들. 근데 이렇게 신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곡을 방송 가족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 두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강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전도단의 부흥.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네, 아, 그러니까 그 신청하실 분들, 찬양 신청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네,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키워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청이에요. 초청. 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초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대전 극동방송 네, 견학 프로젝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첫째 주 이제 3, 4, 5, 6, 7 이렇게 5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8월 3일 소망의 기도, 4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리고 5일에는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그 6일과 7일에는 이제 사랑의 드란 안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사옥을 좀 둘러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전극동방송의 사역을 여러분께서 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각각 이제 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시간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견학, 네, 견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샵 9330번 견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8월 첫째 주입니다. 3, 4, 5, 6, 7, 5일 동안 시간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께서 가능하신 시간대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에는 이제 소망의 기도, 4일은 이제 저녁 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일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이죠. 그리고 6일과 7일에는

사랑의 테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신청 찬양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네, 8832번님께서 제가 극동방송만 듣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들은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곡 좀 찾아주십시오 하시면서 가사가 누가 고기를 주었지? 네, 그런 가사입니다. 이 부분만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누가 고기 주었지가 아니라 이제 누가 별을 놓았지 하면서 쭉 이어지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희서 어린이의 이제 그 어떤 가사에 이제 멜로디를 붙인 그런 찬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곡이 맞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좀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청 찬양들 다 들려드리지 못한 그런 찬양들은 내일 또 사랑했더란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초청입니다. 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초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 씨앗 또 네 구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제작 진행의 장찬희였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 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기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을 말씀해 보면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시며 씨를 뿌릴 때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는 가시밭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는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밭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풍성한 결실을 하는 밭을 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말씀해 주었고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80억이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선택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도 천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내 마음밭을 옥토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쓰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씻으면 됩니다. 무엇으로 씻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보장은 받았지만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 잡혀 산다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빛이 강력한 빛이 되기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이 강력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편적으로 창세

0: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차례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순서를 다른 방법으로 읽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한 결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읽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그 내용이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은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시편의 말씀을 몇 장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알지 못했던 죄와 죄악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쟁기질해서 갈아엎은 그 땅 속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 나를 넘어지게 한 쓴뿌리 옛사람을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말로 실수하는 것과 내 속에 숨어있는 욕심, 탐심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작업을 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제외하는 구약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이 땅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직언과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배우고 이루어가는 방법을 깨달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 최창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81-5585번, 581-5585번, 대전 산성 그리스도의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각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 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사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노회 의견 수렴을 거쳐 목회자가 출산할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유급휴직

0: 권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제 헌법 조항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앞서 교단 장정을 개정해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6년의 휴직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장 합동과 통합 등 대다수 주요 장로교단은 여전히 관련 복지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3% 급증한 34만여 명에 이르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교회가 정작 사역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화적 장벽과 고립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학가 한복판에서 이주민들의 부모가 돼주고 이들을 현지 선교사로 길러내는 특별한 카페를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 서울 종로구의 카페 브릿지는 중국에서 추방당한 아픔을 딛고 돌아온 김갈렙 선교사 부부가 대학가 중국인 유학생을 품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 환대 공동체입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한 이 공간은 성결교단 등 교계 협력 사역을 거쳐 현재 10개국 유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한 자국어 예배와 생활 밀착형 상담을 통해 타지 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가족 같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사랑을 이어받은 유학생들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로 캠퍼스를 비우는 여름 시즌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대학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의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원금향 선교사는 이웃을 향한 정직한 환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이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적극 환대하고 양육하여 선교 협력자로 세우고 또 다른 유학생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는 도심 속 선교 공동체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추진해온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노회 수의 과정에서 최종 부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노회 수의 보고 마감 집계에서 전체 노회 과반과 투표 노회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을 부여하는 안은 물론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려던 규정도 함께 무산됩니다. 합동총회 측은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일부 노회 추가 서류를 취합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계 내부에서는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청년세대 간의 극심한 인식 차이가 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성서 반포 기록을 발표하고 선교 오지에 대한 성경 보급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성서공회들이 지난해 전 세계 성경전서 2240만 부를 보급했으며 단편과 신약성서를 합산한 누적 반포수는 1억 483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을 반포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급격한 부흥을 겪고 있으나 성경 공급이 정체된 몽골 등 영적 소외 지역의 표준어 성서 번역과 전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 후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서 보급 사역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던 해태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탑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앞에 건립됐습니다. 8시간 노동 쟁취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억 원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서울 영등포구 선교회 마당에 기념탑 설치를 완료하고 내일 제막식을 갖습니다. 이번 기념탑은 지난 1979년 7월 17일 해태 여성 노동자 700여 명이 선교회 강당에 모여 8시간 노동제를 결의하고 기업의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손흥정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목사는 이 기념탑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을 넘어 배달 노동 등 현재도 계속되는 과로 문제를 환기하고 노동자의 쉼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0: 오늘은 27도에서 30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앙가주망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으로 뛰어들어 책임있게 행동하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은 정의를 마음으로만 찬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를 머리로만 생각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관람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정직을 붙들며 악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향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작은 순종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새벽녘 강풍이 불었죠. 뿌리 내린 나무들이 비바람에 어찌나 흔들리던지요.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매김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성격이 형성되고 또 정서에, 신체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에 이끌림받는 자들이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모진 풍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 사람 사랑하는 사랑꾼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번호 나오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극동방송

앱을 설치하고 들어오셔도 더욱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고 또 채팅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전화통화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어요. 문자로 간단히 기도 제목 적으시고 전화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과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고백, 저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고백이실 것 같아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입니다. 핸드폰을 여시고 샵 9330번을 누르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거나 또 직접 통화 원하시면 문자로 전화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 거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서산에서 오셨는데요.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서산 동암교회 이강호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도 새벽부터 또 준비하시고 달려오셨죠?
1: 오늘 그 대전극동방송 경건회가 있어서 그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잠시 있다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맡은 시간이라서 한 걸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0: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1: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임사오천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털 한 가닥에 매달린 천근 쇳덩이와 같은 위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환난 날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했습니다. 환난이란 걸림돌에서 엎드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난이란 디딤돌을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지요. 그러게 찬송가 373장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 찬송합니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깊어 살지 못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부르짖는 애원에 응답하셨습니다. 복 받기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말에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될 수 하게 될 수 있을 때 내 손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부귀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고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 부르짖고 복받기를 위하여 부르짖어 좋은 것으로 소원의 만족함을 얻는 방송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우리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화로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13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선우순옥 권사님 아마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 같이 모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지난번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만 1개월 이제 막 넘긴 최이도 아기 폼페병 그러니까 유전병인데요. 그런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유전병에 대한 검사 결과 과정이 굉장히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러한 것들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나예진 어린이 7살이에요. 무릎 슬개골 탈골로 8월에 수술받습니다.

0: 모든 수술과 회복 과정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임예윤 어린이 4세인데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기침이 사라지고 열이 내리고 휘어진 척추, 다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3명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겁니다.
1: 잠언 15장 30절 말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0: 아멘.
1: 최희도 아기의 좋은 기별을 축하드리고 또 이사야 12장 5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0: 아멘.
1: 아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좋은 기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에 이 땅에 온 열방에 이 일을 알게 전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아이 말 1개월의 유전병이 이제 온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그 아이의 최이도에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이제 하나님 온 땅에 알게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괴물 얻게 하시고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나예진 7살 무릎 슬개골 탈구로 이제 8월에 수술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뼈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의 무릎도 보호하여 주시고
0: 아멘.
1: 뼈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의 무릎이 이제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나예진 그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이 간증과 고백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임예윤 4세의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호흡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폐는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장기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그 폐렴에 이제 입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못자국 난 손으로 그 폐 위에 환부에 얹으셔서 하나님 고쳐 주옵시고
0: 아멘.
1: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호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깨끗한 폐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이 백성은 나의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품에 안겨진 우리 아기 또 막 뛰놀기 시작하고 말을 하고 시작한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아프면 너무나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두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이 아이들로 성장하리라 함께 믿음으로 저도 선포합니다. 609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교대 근무 중인 5살, 7살 아이 엄마인데요. 교대 근무가 아니라 행정 업무로 부서 이동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로 부서로 옮기고 그곳에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만남 가운데 맡겨진 일 넉넉히 잘 감당하며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인사이동이 결정날 텐데 오늘 인사이동이 나네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꼭 내근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랜 시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근무로 인해 가지고 참 마음 힘들어졌는데

0: 적이 있는데요. 우리 6093번님의 마음 너무 절절하네요.
1: 엄마들이 그 교대 근무라고 하는 일상으로 인해서 아이들 5살, 7살 아이의 엄마로서 그 엄마의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엄마의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행정 업무로 부서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0: 아멘.
1: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부여잡고 교대 근무 중인 딸을 둔 교대 근무 중인 어머니 5살, 7살 아이의 어머니의 절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0: 아멘.
1: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이전에 행정 업무로 부서를 옮길 수 있도록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을 돌보며 부모로서 여러 아이의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곤비치 않게 하시고
0: 아멘.
1: 고단치 않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괴물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인사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또 가정을 돌아보는 가정 주부인데 그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시네요. 교대 근무 그동안에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908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손자 손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9082번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제주도 멀리 수련회를 갔네요. 오가는 길과 또 그곳에서 모두 만남 하나님의 은혜 절절하실 것 같아요.
1: 손자 손녀 제주도로 수련회 갔다고 하는데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제주도로 수련회 간 손자 손녀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는
0: 아멘.
1: 수련회가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9082번님 손자 손녀가 바다 건너서 탐나에 가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제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만큼 인생의 복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며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이 만남을 통해서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0: 아멘.
1: 변화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하여 역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높고 귀한 뜻을 이 땅에 알게 하시고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가 늘 성도들 간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수련회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저희도 기대해 봅니다. 141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아들의 공무원 시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많히 떨리시겠어요. 열흘 동안 합격하지 못해서

0: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요. 합격이 너무 간절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걱정보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시험에 준비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그 동역자들에게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1417번님의 아들 이제 내일 공무원 시험 결과 발표를 간절하게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울 날을 위하여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야곱처럼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이김을 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외면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이제 땀의 수고가 거의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나갔던 그 수고로움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뼈를 윤택케 하게 하는 좋은 기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만족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견디며 애쓰며 성실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과가 이제 내일 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아무튼 좋은 소식 오면 꼭 기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503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가 3명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4명의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도록 몸과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강한 가족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3명의 아들을 아버지 혼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아버님 혼자 이제 양육을 하고 계시는 그런 가정이네요. 그런데 한마음으로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도록 몸과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강한 가족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503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1: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 삼손의 허락을 받은 그 부모가 천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 묻게 되지요.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4명의 가족 아버지로서 어머니의 부재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묻는 5035번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을 아버지로서 3명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 형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러움 몸과 마음이 믿음에 자라고 건강한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원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하소서 하오니 저의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0: 지혜로 말미암아 아멘. 건축되게 하여 주옵시고 명철로 말미암아 저들의 방마다 은금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이를 어떻게 기를 줄 몰라 어떻게 행할 줄 몰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도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그 자녀들의 아비의 훈계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어미의 법을 따르며 청종할 수 있는 순한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너무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님 소식이고 또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171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동생이 직장암 수술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안정적으로 잘 경영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직장암 수술하고 있는 우리 동생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고요. 또 공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요즘 현실적으로 참 많이 힘이 들지요. 목사님 오늘 우리 1713번님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원자재 가격으로 특별히 경영이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삼고라고 하지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런 가운데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1713번님 동생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위하여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앞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걷던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경영의 악화를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기업과 주신 기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셨사오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허락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이제 직장과 일터에서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기도했던 아멘. 것처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여 주옵시고 지경이 로봇처럼 광활해지고 드넓어지고 편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야베스의 복으로 이 험한 아멘. 경영의 아멘. 파고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로봇처럼 그의 기업들이 넓어지고 광활해지고 드넓어지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많이 힘든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동생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분이신데 많은 눈물 같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리라 믿습니다. 또 공장을 운영하시면서도 돕는 자들과 또 모든 지금의 시대의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리라 함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한경의 성도님께서 뇌수술 3번, 위암수술 1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 1번 모두 5번의 수술을 받으셨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수술이 끝나고 강하게 지속되는 통증에 잠을 잘 수 없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급속히

0: 그 통증이 지속이 돼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이 한경의 성도님의 익명의 이 분을 위해서 한경의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기 원합니다. 몸에 다섯 번이라고 하는 칼을 대야 했던 이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하여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비옥고 남는 것은 이제 치료하는 광선 발하여 주소서. 달빛은 햇빛 같게 하시고 햇빛사는 일곱 날의 빛처럼 치료하는 광선 비춰주셔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몸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그 모든 뼈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고통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1: 주십시오.
0: 그 심령에 물된 동산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의 심령에 물된 동산을 이루어 모든 통증의 근원도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뇌 수술에, 위암 수술에, 또 인공관절 수술까지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경의 성도님,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한경의 성도님께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성도님, 시편 68편 19절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한경의 성도님 위해서 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곁에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706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공무원 하던 오빠가 파산하고 새로 취업했지만 4월부터 회사 내부에서 가문 소식이 들려와 절박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그 뒤로 오빠에게 다시 근무하게 됐다는 감사한 소식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빠의 건강과 체력, 안정된 일터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은 소식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절박했는데 함께 기도하셨네요. 또 오빠가 다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소식도 이렇게 전해오셔서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빠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706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드리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후의주사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졸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후의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기 원합니다. 공모로 아던 오빠가 파산하고 새로 취업을 냈습니다. 그리고 감원 소식이 들려졌는데 이제 다시 근무하게 됐다고 하는 좋은 기별구를, 뼈를 윤택해 하는 좋은 기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원합니다.
1: 아멘.
0: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까닭에 소리 높여 찬미하고 찬송하며 목소리 높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빠의 건강, 체력, 안정된 일터,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성도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큰 희망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기도하는 것만큼 또 큰 섬김도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7065번님, 오빠와 참 아름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축복합니다. 505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인내하며 30년 동안 직장 생활 감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네요. 퇴직하기 전까지 소장으로 승진하여 남은 근무를 감사한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1: 아멘.
0: 네.
1: 시편 104편 24절 말씀,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리이다. 30년 근속 얼마나 30년 근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퇴직하기 전까지 소장으로 승진하여 남은 근무를 감사함에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합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강산이 세 번 변할 동안 근속하며 한 길에 매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직장에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앉은 자리가 꽃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게 이 퇴직에 또 직장생활을 갈무리하고 그 노년의 삶도 중년의 삶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뒤에 내용도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평생 동안 아주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라고 우리 따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빠가 부디 소장으로 승진해서 남은 직장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같이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 5057번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믿음대로 됩니다.
0: 아멘.
1: 믿음대로가 됩니까? 믿음대로 부르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0: 아멘. 우리 소망의 기도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 보내시면서 이렇게 펜을 하나씩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기록을 했다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483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군 입대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발레여서 국립 발레단에 들어갔다가 후에 입대를 할지 지금 당장 군 입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어떤 방향이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이 발레를 전공하시네요. 이제 군 입대를 놓고 전 국립 발레단인지 후 군입대인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격려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1: 남성분이 발레를 한다는 게 참 흔치 않은데요. 그런데 국립 발레단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탁월하고 또 실력이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결정에 존중해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제가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이 어떤 방향이든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레라고 하는 무용을 통해서 이 몸사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몸사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입대라고 하는 이 반드시 넘어야 되고 반드시 건너야 될 이 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할 줄 몰라

0: 기도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구하는 이 4833번님의 아드님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1: 아멘.
0: 말씀하여 주시니
1: 아멘.
0: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번 넘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피할 길이라고 하면,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면 속히 이 일을 행하고 행할 수 있도록, 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가 이제 모든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1: 아멘,
0: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기쁨을 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저의 모든 사지백체를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여 늘 그의 아름다운 이 문화사역에 저의 복을 내려주셔서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세임에 세임을 주시고,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진리로 띠를 띄워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인도하시리라 저희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기도였는데요. 기도 제목 다 하지 못한 건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또 사랑의 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분 서산동암교회 이강우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소망의 기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방송 가족분들은 대추꽃이 언제 피는 줄 아십니까? 대추꽃은 초복, 중복, 말복에 핀다고 합니다. 염소불도 녹인다는 삼복더위에 대추꽃이 피지요. 극심한 더위를 견딘 자리에서 가장 튼실하고 윤택한 대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삼복더위에 피는 대추꽃처럼 무더위에 꽃을 피워 옹골진 열매로 결실하는 방송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 대추꽃 새롭네요. 기억될 것 같아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의 디딤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멋진 동행하시는 오후가 되기를 바랄게요. 소망의 기도 진행의 홍성이었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상을 향하여. 서천상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MBTI 해보셨습니까? 네, MBTI를 요즘 뭐 만나는 사람들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MBTI가 뭘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MBTI 했을 때 ENFJ가 나오더라고요. 어? 네. 이 외관, 외향형.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으며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N, 직관형. 현재의 사실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의미, 그리고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F, 감정형. 논리보다 이성보다는 타인의 감정과 관계

단계 화합을 먼저 고려합니다. 제2 판단형.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MBTI에 보면 이제 감정을 뜻하는 F와 이성을 뜻하는 T의 차이를 아십니까? 친구가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쇼핑했어 라고 말할 때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마음을 알아주면 F이고 어디서 샀는데 할인은 좀 받았어? 그럼 뼛속까지 T라고 합니다. 물론 이 MBTI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면 좋지만 잘못 활용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사실 정작 많은 기업이나 HR 인사 전문가들 보면 뭐 채용이나 공식적인 부서 배치에서는 MBTI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거나 경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해보니까 2주마다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MBTI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새로운 알고리즘 같은 게 하나 생긴 듯합니다. 아,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색함의 알고리즘이에요. 쇼츠나 릴스를 많이 보실 텐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에요 보통? 뭐 이거 안 사면은 손해본다. 뭐 지금 주식 안 하면 너만 손해본다. 노후 준비 안 해두면 나중에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메시지에 매일매일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회로가 깔리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버리는 겁니다. 아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도와? 지갑을 닫고 마음을 닫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2412건, 2021년에는 3378건, 최근에는 4,000명 선에 육박한다라고 해요.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의 이웃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숨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50대, 60대 중장년층 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52.1%입니다. 여성과 비교해봐도요, 남성이 훨씬 많아요. 4~5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고독사로 인해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이웃이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보름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야 냄새가 나고 나서야 건물 관리인이나 가스 검침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 시대나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 통장 잔고가 두둑해지면 내 인생의 안정이 보장될 거야, 우리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고정관념의 실체를 우리가 좀 함께 적나라하게 좀 파헤쳐보며 성경적인 해결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성공과 물질의 축적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참 모르시네. 돈이 있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가 좀 많이 쌓아두고 성공해야 아이 그리고 나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털린즈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스털린의 역설. 이게 뭐냐면요,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

해결되고 나면 그다지 돈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행복도가 그것과 함께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커질까요? 아유, 이거 어떻게 지키지? 아유, 혹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부동산 규제가 바뀌면 손해를 보진 않을까? 끝없는 불안감이 영혼을 잠식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연보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지가 되지 않게 해라. 이 억지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플레오넥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오넥시아.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혹은 인색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중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들이 왜 끝없는 탐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유수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걸까요? 그들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플레오넥시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색함과 그 탐욕의 알고리즘에 영혼이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만 해결되면 내가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만 하고 나면 내가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결국 물질을 축적해서 인생의 안정을 찾은 뒤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공허함의 감옥에서 영원히 그냥 주저앉아 버리겠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무언가 넉넉해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넉넉해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요, 자기 개발을 하고요. 물론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방향이 탐욕에 맞춰 있다라면 결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자기개발 서적들을 보면 좋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당신의 몰입도를 높이십시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하십시오. 긍정의 힘을 믿고 뇌를 속이십시오. 여러분, 혹시 미라클 모닝 해보셨어요? 이 미라클 모닝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서와 운동 같은 자기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미라클 모닝 많이 젊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미라클 모닝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맞추는 일이에요. 뭐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미라클 오브 단, 그러니까 새벽 기도, 새벽의 기적,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 어떤 이들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쇼핑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택배 주문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럼 벌써 마음이 설레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가 왔구나. 그러고서 문을 열어보고 내가 주문한 옷이 왔어. 열이 돼보고 졸이 돼보고 그리고 나서 옷장에다 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 짜릿함은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신상품을 검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힘으로 내 인생을 증명해야 된다, 내가 가진 소비의 수준이 곧 너의 가치다 속삭이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베푸는 삶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느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우면 내 통장이 구멍이 나는데 그러면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그런 방어기제.

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해결책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세상의 경제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쥐고 있어라. 쓰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라. 내 주머니에 움켜쥐고 있어야 그래야 그게 네 돈이다 라고 가르치는 듯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경제학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으면 풍성하게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번 한번 설교할 때 나눴지만 존 웨슬리가 말하는 경제생활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소교왕 존 록펠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전 세계 부의 정점에 섰던 인물입니다. 청년 시절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더 많은 돈을 쥐는 것. 그는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의 알고리즘대로라면 완벽한 성공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원인모를 중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밖에 먹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었어도 그 엄청난 자산이 그의 몸 하나, 그의 영혼의 불안 하나 치료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현판 글씨를 보게 돼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순간 선한 마음이 온몸을 감싸며 전율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는 딸을 입원시키러 왔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돈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라고 매정하게 밀쳐내고 있으니까 이 락펠러의 마음 가운데 본인도 알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가난한 소녀가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서 태어나는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을 이 락펠러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전반기 53년 동안 쫓기며 살았지만 그 아이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그 짧은 순간 내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았다. 놀랍게도 그 나눔의 순간 이후에 그의 병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고 그는 그 후로 98세까지 살며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땅에 뿌릴 때요, 아유, 이 아까운 씨앗들을 저 축축하고 더러운 흙바닥에다 버려야 한다니 난 너무 아까워서 더 이상 못 뿌리겠어. 그냥 이 씨앗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둬야지. 이런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농부죠. 여러분, 장롱 속에 숨겨둔 씨앗은 결국 곰팡이가 피고 썩어버리지만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을 농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감나무가 있잖아요. 올해 10월쯤에 저 감나무에서 많은 감이 달릴 것입니다.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보니까요 최소 100개 넘게 감이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의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본이 100배, 안 되면 60배,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3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농부라고 말하면서 왜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심는 일에 그토록 인색한 걸까요? 내 주머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왜 믿고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노력, 세상의 자기 결박과 자산 축적으로 내 인간의 근원적인 생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해결책은 잠시 잠깐의 착시현상일 뿐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 해결책은 그럼 무엇인가?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무조건 남을 도와야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두 번은 억지로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속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색함을 넘어서 넉넉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부유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게 만족하고 자족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아우타르케아,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자족의 은혜가 그 심령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급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Working for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삶을 통해 증명한 미국의 천재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로버트 루트노라는 회장님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계 최고의 중장비 제조회사를 키워낸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손대는 사업마다 망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불안과 절망의 끝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마음속에 어느 날 강력한 영적 깨달음이 왔대요. 아, 내 인생과 사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그분의 그 인생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업가들은 어떻게든 이웃을 많이 남겨서 내 통장에 쌓아두려고 아둥바둥하잖아요. 그런데 이 루트노 회장은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더니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높여서 나중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사 총 수입의 무려 90%를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심고 오직 남은 10%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 관념으로 보면 어때요? 이건 당장 망해야 정상인 구조 아닙니까? 주변의 수많은 자산가와 경제학자들이 그를 향해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쳤다. 아니, 그렇게 다 퍼주면 회사는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곧 부도날 겁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루트노 회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기자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 기적과 같은 나눔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비결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단합니다. 나는 내 작은 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부지런히 퍼나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삽으로 내 주머니에 다시 물질을 퍼담아 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빨리 퍼내도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쥔 조그마한 삽 하나 바라보면서 아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그 작은 삽 분량밖에는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움켜쥐지 않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삽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워요. 꼭 내 살이 깎여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베품과 나눔이 아까운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까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오늘 8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놀라운 공급하심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물은 썩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선교의 현장 가운데로 흘려보내지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건 우리가 플로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진짜 믿음의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안정을 얻기 위해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과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입해요. 불안하지? 더 많이 쌓아. 불안하지? 쥐고 있어. 불안하지? 인색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공허함과 갈증뿐이에요. 우리가 시도했던 그 수많은 인간적인 해결책, 결코 근원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색함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재정 창고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재정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물가는 오르고 있고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꽁꽁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아주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흘려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흘려보내세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라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아주 조그만한 거라도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0: 믿음의 간증거리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아우타르키아의 자족함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6-0191번 하늘정원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듯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효원 작곡의 사랑,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와 에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흐르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인데요. 단일 악장으로도 사용될 만큼 많은 연주자들이 또 많은 대중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단테 칸타빌레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 이 작품을 첼로 버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미샤 마인스키의 첼로 연주를 함께하신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연속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축복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남한, 우리나라를 적대적인 나라로 대하면서 단절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을 회색으로 칠해서 또 외국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북한 지역의 땅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남쪽 부분만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우리가 남남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 남과 북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참 뻔한 말, 또 뻔한 표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 통일입니다. 우리 때의 통일의 그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된 땅에서 또 하나된 민족으로 세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기도해야겠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방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이 방송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그리고 복음통일과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이런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머 스페셜에는 귀한 찬양들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시죠.

주 예수의 나라,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된 이 땅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나라,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이었어요. 옳은 길 따르다, 의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품다 보면 저절로 기도의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OEP데이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간이 또

많아져야죠. 그리고 이런 기회도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계속해서 곁에 두시면 저희 극동방송의 역사는 정말 북녘 복음화를 위한 역사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계속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느껴보시고 또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체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원에서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하셨어요. 우리 2682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얼빈에서 오셨어요. 야, 우리 9673님 이분 어떻게 중국에서 저희 어플로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일산에서도 그리고 익산에서도 오셨고 더 많은 지역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역 좀 적어주세요 하셨죠.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해요. 임지연 PD는 잠시 쉬고 여러분을 저 혼자 만나 뵙고 있는데 저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 또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통일 배우기라는 시사 코너들 준비해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두 문제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같이 풀어주세요. 야, 강릉에서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6166 성도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아자! 모두 모두 힘내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양 많이들 아시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후에 통일 배우기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매일 함께하고 있죠. 두 문제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하루에 두 뼘씩만 마음의 거리 한번 좁혀가 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퀴즈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출첵하셨고 네, 오산에서도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오셨어요. 강릉입니다 하신 분 아까 계셨는데 대전 가는 길에 거창에서 남기신 분도 계셨고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풀어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문제 잘 듣고 보기도 있으니까 정답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세요.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들도 다 우리 땅이라는 건데 그 가운데 지금 남쪽에 속해 있지만 북한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서해상에 한 섬이 있어요. 원래는 황해도 부속 도서, 부속 섬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우리 남측의 실효지배로 우리 측 영토가 된 서해 5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일까요? 야, 서해상에 섬들이 참 많아요, 뭐.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저 북한과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서해 5도가 있습니다. 대청도, 뭐 소청도 이런 섬 들어보셨죠? 거기에 있는 섬들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있는데 이 섬들이 원래는 황해도에 더 가까워서 황해도 소속이었다가 전쟁 이후에는 우리 인천 소속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1번은 백령도, 백령도. 2번은 안면도, 충남에 있는 안면도. 3번은 영종도. 자, 백령도일까요? 안면도일까요? 영종도일까요? 정답 아시겠어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드리면 이곳에 저희 극동방송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저 북녘당 황해도 연안 지역에 이 방송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녘의 성도들도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가 배를 타고 가봤더니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서해 5도, 북한에 가장 가까운 서해 5도가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연평도도 있고 뭐 대청도, 소청도도 있고, 근데 이 섬들보다 더 큰, 가장 큰 섬이 있어요. 5도 중에서, 5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힌트로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 보니까 새의 흰 날개라는 뜻도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또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맞추실 수 있으실 텐데, 야 지금 정답들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군 시절에 많이 경비하던 섬입니다. 우리 069님 정답. 예, 감사해요. 그리고 9821 성도님도 현재는 인천 옹진구 소속이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는 신청해 주신 찬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639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지금 마치고 계시네요. 예. 자,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그 5도 중에서 가장 면적도 크고, 또 원래는 황해도에 속해 있었다가 지금 우리 측의 영토가 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100길을 한 3시간 반 4시간 가야 되는데 북한 땅이 막 보여요. 엄청 앞에 있거든요. 자, 이 땅은 어디일까? 힌트 드렸죠?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는 곳이다. 자, 1번이 백령도, 2번 안면도, 3번 영종도 가운데 정답은 1번 백령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오셨는데 백령도랑 가깝다고 하셨었어요. 9705님. 그러니까요. 황해도 이 장산 곳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연안에 엄청 가깝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이야, 저 땅을 놓고 제가 진짜 기도도 절로 나오게 됐던 그런 곳. 자, 백령도. 그리고 우리 해병 출신이 엄청 많이 오늘 참여하셨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가 근무하는 곳! 하시면서 백령도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교회 청년이 상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도 남겨주셨고, 아들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신 분, 특별히 그 수료식 때 훈련 도중에 순직한 해병의 부모님께서 자녀 옷을 받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울컥하네요 하셨는데, 이 백령도에는요 천안함 사건 아시죠? 이들을 기르는, 그때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탑도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곳. 그래서 백령도에는 사실 주민들보다 해병대를 비롯한 우리 군인 숫자가 훨씬 많다고도 하는데, 그 땅에서 북녘을 향해, 북한 땅을 향해서 AM도 아니고 FM의 깨끗한 음질로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극동방송이 그곳에 중계소를 세워서 벌써 운영한 지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전파선교 헌금 물질에 보내주신 덕분이고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 백령 중계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서 오늘도 한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앞당겨주실 겁니다 하시면서 7041님도 남겨주셨고, 2545님 필승 456기 백령도에서 근무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몇 개야 하려고 했는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자, 그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대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극동방송 통해서 북녘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7930님도 남겨주셨어요. 야,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군복무 하셨어요. 조카가 지금 복무하고 있어요. 백령도에서 포사격 했었어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기도처럼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퀴즈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신청해 주신 곡 많이 들려드릴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푸시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두 번째 문제 전에 특별히 백령도는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령도에 들러서 성경을 보급했던 그런 역사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2026년 초에, 올해 초에 우리 토마스 선교 기념관을 그곳에 건립하기 위해서 교계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야, 그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져서 백령도에는 정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섬 이름 맞히기예요. 이번에는 동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은요, 자연 풍광이 정말 천혜, 너무나 아름답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주요 특산품은 여기 오징어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해의 최동단, 이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일까 맞히시면 되는데요.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동해에 있는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풍광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고요. 주요 특산품이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이에요. 힌트 드릴까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섬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쏘는 복음이 동해상에 조업하는 어업하는 많은 선박들, 특별히 북한의 선박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자, 이 섬은 어디일까요? 극동방송의 최동단 중계소가 있는 섬.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자,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찬양 신청도 많고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축복의 찬양입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히즈 플랜이 찬양합니다.

야, 너는 꽃이야 히즈 플랜이었고요. 이어서 찬양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주화같이 길 가는 거. 오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저희 극동방송 사역과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울릉도라, 그 오징어라는 특산물이 있는 섬이에요. 1번이 울릉도, 1번이 죽도, 2번이 울릉도, 3번이 마라도인데요.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빨리 남겨주시면 좋겠고, 아 이번에 제발 하신 분도 계셨는데 시간 딱 2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십시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0: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해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동해 안에 있는, 동해상에 있는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천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섬. 뭐 강릉이나 포항에서 뭐 삼척 동해 이런 데서도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편으로. 그렇죠? 곧 이제 공항도 생긴다고 하는데 오징어라는 특산물을 자랑하는 이곳, 이 섬의 이름은 2번 울릉도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울릉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이제 울릉 중계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울릉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동해상 그러니까 뭐 강원도 동해 쪽이나 북한 동해 쪽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분들이 선원분들이 방송을 듣고 주님을 아신다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은 서쪽 가장 끝에 우리 백령도에 동쪽 가장 끝에 독도에는 세울 수 없으니까 가장 끝에 우리 울릉도에 이렇게 중계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최북단 방송사가 어딥니까? 우리 강원극동방송입니다. 속초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남단 어딥니까? 제주에도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다이아몬드 이 모양으로 이게 딱 중계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에서 쏘는 이 전파가 저 북녘 땅을 변화시키고 예, 복음을 쉼 없이 24시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복음을 다양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또 기도와 헌신으로 지난 70년간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북방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울릉도에 저 탈북민분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6089 성도님 다녀오시고 꼭 간증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저 울릉도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오징어 많이 먹었어요 하신 분도 계셨고 날씨가 좋아서 울릉도 갔다가 독도도 보고 왔다고 흥분해서 쉼없이 자랑을 막 하시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8087님도 정답 1번 울릉도 남겨주셨습니다. 7930님은요 이 섬에서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이 북녘해 주민들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으며 동탄에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울릉도에서도 문자 주셨어요. 우리 2387님이시죠. 여기 울릉도는 진짜 멋진 경관 자랑합니다. 모두 모두 구경 오세요 하셨는데 가셔서 저희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울산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예 포항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출첵해 주시고

분들께도 저희가 개별 연락 답장 드릴 거예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기서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3347 성도님의 신청해 주신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레위기. 가난하여 이러한 재물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어린 숫양 한 마리를 보상 재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 재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 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급히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

유일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되 곡식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내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돌은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내벽에 벽돌을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내벽을 긁어내어 벽돌을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목재로 벽돌을 성 밖에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 내벽에 벽돌을 다시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두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의 넓은 들에 놓아줘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했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피는 노균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 있는 피부병과 노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5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깨진 항아리를 일부러 보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에는 긴치기라는 전통이 있대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요.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붙입니다. 이 신기한 건 깨진 자국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금빛 자국 때문에 그릇은 이전보다 더 특별한 작품이 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도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죠. 그 상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바로 그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금이 가고 실패의 흔적이 생기고 아픈 기억이 남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혹시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깨진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금으로 이어붙이셔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네, 오늘 7월 15일 수요일이고요. 네, 2시의 기쁨 2시 7분 현재 지나고 있고. 자, 깨진 항아리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군요. 그렇죠? 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붙여서 이전 작품보다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이 작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있던 상처들, 또 실패 흔적들, 또 아픈 기억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라는 금으로 이어붙이셔서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간증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시의 기쁨 오늘 또 어떤 분들이 먼저 들어오셨을까요? 네, 5223번 오늘도 5시간 함께한다고 제일 먼저 들어오셨고요. 자, 이어서 2756번님도 들어오셨고 1440번님 오늘도 역시 또 이 출석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출근해 한동안 두께에 찾아오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에 아 그렇군요. 와 최근에 계속 뵐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출근하셔도 보통 회사에서도 몰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세요. 네 은혜 받는 얘기인데 뭐 그렇죠? 네 신청곡도 보내주셨고요. 아, 팀룸워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자 그리고 오늘도 7772번 그리고 5101번님 지금 현재 운전하시면서 듣고 있다고요. 정차 중에 그렇죠. 문자는 정차 중에 혹은 주차 중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가 모시기 힘든 분 꼭 모시고 싶었던 분 이 자리에 오신다고 했죠.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해요. 아, 우리가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같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친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분들의 성격이 파악이 안 돼서 관계하는 게 조금씩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 자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0: 성경인물 기질 탐구 생활 마음 사용 설명서.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다른 이유는 저마다 가진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성경 속 인물들의 기질을 함께 살펴보며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경인물 기질 탐구생활 마음 사용설명서입니다.
1: 자,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은 빠르게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을 먼저 생각하죠. 자,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을 그 성격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경 속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통해서 이 기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완벽주의 기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그 강점이 언제 짐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주 금천교회 신경민 목사님, 네, 창신대학교 개건교수이시기도 하시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목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뭐 방송활동은 이래저래 오래 하셨을 텐데 저희 극동방송도 처음 오신 거죠?
2: 네, 소망의 기도.
1: 아,
2: 네.
1: 맞아. 소망의 기도에서 제가 뵀었죠. 네, 네. 2시의 기쁨 처음이고.
2: 네, 2시의 기쁨은 처음입니다.
1: 그래도 청취자들께 인사하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우리 두끼. 오늘 두끼째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끼니를 또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네. 인사드립니다.
1: 네. 네. 목사님만 오시지 않으시고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사모님 되시는 이인혜 사모님.
3: 네, 안녕하세요. 저 이인혜 사모입니다.
1: 사모님 딱 들어오시니까 이 분위기가 쫙 바뀌잖아요. 그렇죠.
3: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1: 네. 네, 사실 사모님이 이 방송 쉽지 않다고 낯설어 하시면서 본인 소개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셨는데
3: 네,
1: 사모님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 느끼시죠?
3: 아, 모르겠어요. 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의 기질들이 다 다른데 그 기질마다 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그 성격을 장점도 알아보고 단점도 알아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질문을 나눠주시면 또 질문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질 이야기부터 시작.

0: 해야 될 텐데 네. 기질이 뭐예요, 목사님?
1: 우리가 흔히 사람이 성격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질과 성격은 좀 달라요. 보통 성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MBTI도 많이 생각하고
0: 그렇죠.
1: 뭐 좀 외향적이다. 네. 내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질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생득적인 것.
0: 아.
1: 변하지 않는 것.
0: 아. 그러니까
1: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네. 서울에 있을 때는 외향적이었다가 우리 충청도식으로 약간 내향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성격은 변합니다.
0: 아,
1: 성격은 변합니다.
0: 그건 기질과 다르다는
1: 얘기. 달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기질을 잘 몰라요.
0: 아.
1: 그러니까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것들.
0: 네.
1: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한 10년여 전쯤에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하다가
0: 네.
1: 아, 기질이라는 게 있구나.
0: 아.
1: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있구나.
0: 아하.
1: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열등감이나 아픔이 이렇게 연기처럼 빠져나가는데 모르고 살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사는 거죠.
0: 아,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알게 되는데.
1: 많이 도움이 됩니다.
0: 많이 도움이 되고.
1: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계획하게 된 것도 제가 사전에 목사님과 이제 사적으로 만났다가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를 한 번에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신기해서 이건 청취자들께 꼭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실제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진대학교에서는 그 이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죠.
1: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네. 그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과목을 이번 학기에도 했는데
0: 네.
1: 부모교육을 하더라도
0: 예.
1: 부모가 자신의 기질을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왜 자녀한테 이렇게 대하지? 또 가정 안에서 왜 내가 이러지? 라는 것을 파악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모 교육도 이런 심리학적인 거라든지
0: 네.
1: 또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은사가 무엇이고 달란트가 네. 무엇인지 그런 걸 아는 것이 필요하죠.
0: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기질별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완벽주의잖아요. 그렇죠.
1: 네.
0: 완벽주의 유형. 이 완벽주의라고 하면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완벽주의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청자들께서 들으시다가 아 이게 딱 저예요. 이게 딱 저희 남편이에요. 이게 딱 저희 아이의 얘기입니다. 하시면 접니다. 남편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나눠주시면 또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완벽주의 나쁜 걸까요, 목사님?
1: 완벽주의는 좋습니다.
0: 아, 좋아요?
1: 네, 좋습니다.
0: 아, 좋아요?
1: 네.
0: 아,
1: 그런데 네. 이 완벽주의의 이 격정, 좋지 네. 않은 부분이 계속 드러나면 네. 부정적 완벽주의가 됩니다.
0: 아.
1: 하지만 이 긍정적인 면을 잘 살리면 이제는 긍정적인 완벽주의가 될 수 있죠.
0: 네. 네. 기분이 좋아졌다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모든 기질은 네.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눌 게 오늘은 완벽주의지만
0: 네.
1: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이제 아홉 가지 기질이 있거든요.
0: 네.
1: 완벽주의, 또 돌봄형, 성취형, 예술형, 지식적인 것, 충성, 쾌활, 통솔, 평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0: 네.
1: 그 중에 하나고 완벽주의도 모세가 완벽주의거든요.
0: 아.
1: 바울이 완벽주의잖아요.
0: 아, 그래요?
1: 좋은 분들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런데
0: 네.
1: 안 좋은 것도 갖고 계십니다.
0: 아.
1: 그래서 좋은 면을 잘 살리자.
0: 네네.
1: 네, 이런 것이죠. 네.
0: 자, 궁금해지시죠? 자,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 또 바울 얘기를 해 주셨는데, 모세의 어떤 모습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완벽주의 성향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1: 네. 완벽주의 대표 주자가 모세인데요.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0: 십계명.
1: 십계명.
0: 네.
1: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0: 아.
1: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0: 네.
1: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주의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죠.
0: 그렇죠.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을.
1: 그렇죠.
0: 또 본인은 또 하나님과 또 대면해야 되고.
1: 그렇죠. 야. 하나님이 그 완벽주의의 성향을 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1: 네.
0: 자, 그 모세를 말씀해 주셨고, 아까 바울도 얘기하셨는데.
1: 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0: 네네.
1: 그러니까 이 완벽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0: 아.
1: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보다 못하게 여긴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0: 네.
1: 라면서 완전한 율법에서 완전한 은혜로 돌이킨 사람이죠. 그런데 네. 그런 율법을 그렇게 지켰던 것은 완벽

0: 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네.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0: 있죠.
1: 그게 뭐 예를 들면 네. 교회 모임에 뭐 어떤 순서지를 만들거나 그럴 때 토시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0: 아,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사모님이 네. 지금 목사님 보고 좀 웃으셨어요.
2: 아니에요,
1: 목사님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성향이신가요?
2: 아, 목사님 그렇진 않아요.
1: 아, 그렇지 않아요. 네,
0: 오히려 저희 아내가 네. 좀 더 완벽주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0: 가정에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깔끔한 분들 있잖아요. 아. 집에 먼지가 없어.
1: 아하.
0: 그러면은 완벽주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1: 네.
0: 신호를 지킨다 나는. 100% 완벽주의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보통 다른 유형들은 네. 신호를 잘 안 지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잘 안 지키지 않아요?
0: 네, 그 스스로 네. 지켜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완벽주의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점, 네. 격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1: 아하.
0: 그래서 완벽주의의 제일 힘든 점은 내 안에 늘 화가 있어요. 이것도 화, 저것도 화.
1: 네.
0: 내 속에도 나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도 만족하지 못해요.
1: 네.
0: 우리 아내가 늘 아이들한테 네. 완벽하라고 얘기하는 것.
1: 아.
0: 그런 것들이 완벽주의라.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거든요. 네. 대학생 2명이랑 네. 초등학생 2명이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엄마들은 완벽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1: 아, 그래요. 네. 그 넷을 다 건사하려면
0: 그렇죠.
1: 네, 그럴 수밖에 없고.
0: 완벽주의를 사용하시는 거죠.
1: 네. 자, 오늘 성주 금천교회 또 장신대학교 개건 교수이신 신경민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인혜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찬양을 좀 하나 듣고 이분들이 그냥 또 이것만 준비해 오신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찬양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내용을 들으시다가 이게 내 얘기다, 우리 남편 얘기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질문들을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0: 네.
1: 준비하신 찬양 중에 예, 처음으로 나눌 곡이 어떤 곡일까요?
0: 누군가 널 위에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라는 찬양이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1: 그 찬양을 선곡하신 이유는?
0: 오늘 완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완벽주의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1: 아.
0: 네. 나의 율법보다 네. 나의 완벽함보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
1: 아하.
0: 그때 내 안에 있는 연기가 빠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1: 아하.
0: 나에겐 은혜가 필요하구나.
1: 아하.
0: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했던 거고 모세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1: 그래서 본인이 것이고. 공부했던 그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0: 그렇죠.
1: 네. 그래야
0: 완벽주의에 균형이 맞춰져요.
1: 네.
0: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1: 네. 네. 자, 같이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자로 지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을 받는 번호라 입력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신경윤 목사님과 또 이내 사모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로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0: 아멘. 아, 은혜가 되네요. 야, 저는 이 찬양을 듣다가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딱 느껴졌어요. 왜 완벽주의 성향들이 네네.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가 이 가사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0: 그러니까 마음이 네. 완벽주의자들은 행복할 때가 많이 없어요.
1: 맞아요.
0: 늘 불안하고.
1: 맞아요.
0: 그렇죠. 제 느낀 게 맞죠?
1: 어, 예, 맞습니다.
0: 늘 뭔가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1: 그렇죠.
0: 네, 감사할 일도 크게 없고요.
1: 맞아요.
0: 네, 완벽해야 되니까 완벽할 그 삶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1: 그러니까 그 네. 완벽주의라는 그 말 자체에 네. 해답이 있습니다.
0: 예.
1: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거예요.
0: 예. 네, 그러니까 이 가사에 마음이 늘 지쳐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마음이 다운돼 있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1: 완벽주의신가 본데요?
0: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우리나라에 네, 네. 53%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0: 그래요? 네.
1: 왜냐하면 네. 이 기질이라는 것은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심리학적으로는 만 3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전 세대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배고프고.
0: 네.
1: 그래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벽해야만 됐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 교육률이 높잖아요.
0: 네.
1: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0: 맞아요.
1: 너는 완벽해야 네. 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0: 예.
1: 너는 음식도 흘리지 말아야 돼. 예. 이러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땅이 좁잖아요.
1: 그런
0: 좁다 보니까 있죠. 거기서 경쟁을 할 일이 많았고
1: 네.
0: 그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삶의 환경들이
1: 맞아요.
0: 그걸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 그러면 네. 완벽주의 한번 테스트를 다섯 개로 한번 해볼까요?
0: 아, 해볼 수가 있어요?
1: 예, 해볼 수 있어요.
0: 그래요. 네.
1: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손가락을 다섯 개를 피시고
0: 자.
1: 제가 다섯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0: 네.
1: 맞으면 손가락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0: 네.
1: 먼저 첫 번째,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0: 네.
1: 두 번째, 평상시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0: 평상시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1: 네.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잘한 행동인지 의심을 한다. 행동을 했는데 아, 내가 잘한 거야? 잘 못한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0: 네.
1: 예. 네 번째, 평상시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 번째,
0: 네.
1: 목표와 성취에 대한 기준이 대체로 높다.
0: 예,
1: 나 이거 더 잘해야 돼.
0: 예. 자, 박사님.
1: 예.
0: 네. 아, 얘기해도 되나요?
1: 몇 개 적으셨어요?
0: 전 네 개 적었어요.
1: 급여 완벽주의입니다.
0: 아, 그래요? 이게 몇 개 이상이 있는 거죠?
1: 네.
0: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1: 세 개 정도 접었다. 네. 몇 개 접으셨어요?
2: 두 개 접었어요.
1: 두 개요?
0: 사모님 두 개.
1: 거짓을 하시네.
2: 저 완벽주의 대.
1: 아, 그래요?
0: 네. 자, 이인혜 사모님께서는 네, 두 개를 접었는데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여러분들은 몇 개 접으셨는지 숫자로 뭐 1, 2, 또 5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3개 정도면 완벽주의 네. 기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3개 이상만 돼도.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이 7558번도 이 어머니가 성경 필사를 하는데 글자가 완벽하게 써지지 않으면 바로 찢어버리고 다시 쓰신대요. 그래서 늘 진척이 안 나가서 네. 옆에서 보니 이 따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1: 99% 완벽주의.
0: 아, 그래요? 아하.
1: 네. 그 네. 보통 저희 교회도 전체 필사를 한번 했는데 네. 찍찍 긋고 내신 분 많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그분들은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0: 그분들은 거의 창세기밖에 못 가시잖아요.
1: 네. 아하. 네, 그런데 네. 이 정말로 정자로 다 써서 내신 분들은 종이를 네. 더 달라 그래요.
0: 아, 진짜.
1: 양식을 더 달라고.
0: 아.
1: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0: 그럼요.
1: 그런데 그런 완벽주의가 너무 심해지면 당회와 재직회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뭐 안건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1: 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네. 완벽하게 살 수 없죠. 아까
0: 그렇죠,
1: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예,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0: 자, 지금 5811번님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제 이 완벽주의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고 살 수 있을지 그런 질문도 주셨고요.
1: 네, 네.
0: 또 한 번 지금 1530번님은 이분도 저랑 똑같이 네 개를 손으로 꼽으셨는데
1: 네.
0: 이 완벽주의도 수작이 될 수 있는지
1: 네.
0: 그 이야기도 물어보셨고요. 자, 3186번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완벽주의래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아이들도 완벽한 엄마를 원하진 않아.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 있는데 네,
1: 저희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2: 주요.
0: 사모님?
2: 제가 회개해야겠습니다.
1: 아니, 잘하시는데
0: 네.
1: 엄마들은 대체로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1: 특히
0: 그렇죠.
1: 한국 사회에서는.
0: 그렇게 안 챙기면 아이들이 뭐 하나 꼭 흘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1: 그렇죠.
0: 저희 둘째가 딱 그래요.
1: 네.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0: 네.
1: 성취를 해야 되니까요.
0: 자,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하셨던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손에 꼽으셨는지 목사님 빠르게 다섯 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네. 이거는 이제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0: 네.
1: 예, 연구 결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0: 네.
1: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네.
1: 1번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꼽으시고요.
0: 네.
1: 2번 평상시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스타일이다.
0: 3번
1: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잘한 건지 자꾸 네. 생각한다.
0: 아하.
1: 4번 평상시 정리 정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5번째 목표와 성취에 대한 기준이

0: 가볍다.
1: 네. 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꼽으셔서 나 혹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까 하신 질문을 조금 답변해 볼까요? 수정 가능한 건지 물으셨는데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벽주의,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기질이 완벽주의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완벽주의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기를 빼내야 됩니다.
1: 아하.
2: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 첫 번째 드린 분 어떻게 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1: 네.
2: 놀아야 돼요.
1: 아하.
2: 완벽주의는 놀아야 돼요.
1: 아,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2: 근데 네. 이 진짜 완벽주의자들은 잘 못 놀아요.
1: 맞아요. 놀면서도 불안해요.
2: 휴가를 가서도
1: 맞아요.
2: 일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2: 그걸 걷어내야 돼요.
1: 아, 그걸 걷어내야
2: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루터가 완벽주의자였거든요.
1: 네.
2: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 아,
2: 이게 옳은가? 이거 옳지 않은.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자아 개념이 나는 공정하고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면의 동기는 세상을 더 올바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고 화가 나고 내가 그러지 못하면 화가 나고 완벽하지 못하면 화가 나니까 휴가 가서도 못 쉽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놀아야 돼요. 네. 예배 때도 아예, 예. 집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죠.
1: 맞아. 예배 때도 다른 생각이 들어요.
2: 예. 어이, 점차 완벽주의로 지금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1: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장신대학교 개원교수이시죠. 청주금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경민 목사님과 또 이인혜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완벽주의 기질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또 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2: 네. 그 완벽주의 기질이 이 세상에 없으시다면
1: 네.
2: 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1: 네.
2: 그 완벽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지만
1: 네.
2: 구약의 어떤 율법을 마련해낼 수 있었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서신서가 쓰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그렇죠.
2: 바울이 만약에 쾌활형이었다면 서신서를 안 썼겠죠.
1: 몇 개가 빠졌든지.
2: 많이 빠졌을 겁니다.
1: 여기가 흠이 이어지질 않아요.
2: 그렇죠.
1: 네.
2: 예, 쾌활형만 있으면 이 세상은요 네.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창세기가 네. 딱 말라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2: 행정이 되는 거고 이런 봉사에 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2: 운영이 된다. 가정도 이런 주부분들의 잔소리와
1: 네.
2: 또 완벽주의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
1: 맞아요.
2: 근데 문제는 네.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공동체는 깔끔하고 네. 정돈될 수 있는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 쾌활형은 늘 행복하시거든요. 주변은 힘들어. 근데 자기는 행복해요.
1: 맞아요.
2: 이것도 문제지만 뭔가 마련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다 만들어.
1: 제가 그런 분들 알 것 같아요. 예. 그 쾌활형인 분들의 그 집을 찾아가면
2: 네.
1: 집이 아름다워요. 이곳저곳에 막 물건들은 막 자기 제각각이 놓여 있는데 이분은 너무 행복해요.
2: 맞아요.
1: 네.
2: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이제 쾌활형을 나중에 하겠지만 쾌활형 집사님이었어요.
1: 네.
2: 청소를 안 한 줄 알았어요, 제가.
1: 아, 그렇죠. 그분들은 했다고 생각해요.
2: 네. 그런데 그 네. 자녀가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 집이 제일 깨끗하다.
1: 아.
2: 근데 반대로 완벽주의 집에 가보면
1: 네.
2: 정말로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1: 네.
2: 근데 본인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이야, 이거 참 콕 찌른 얘기네요. 여러분들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1530번님께서 이 방송 다시 듣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들으셔야 돼요. 안타깝게 저희가 다시 듣기를 흔적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네, 혹여나 네, 그 다시 듣기 중에 네, 아무튼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저희 찬양도 또 듣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자 지금 질문하기 전에 목사님
2: 네네.
1: 찬양 한 곡만 더 듣고
2: 하도록 할까요?
1: 그렇게 하시죠. 네.

0: 사실 목사님 사모님 오시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이야기 말고도 지금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행동들을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해 오셨는데 자 목사님 두 번째 준비한 곡이 어떤 곡일까요?
1: 아, 네. 소리엘 찬양인데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도 완벽주의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찬양인데 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2: 아멘.
1: 네, 완벽주의로 살아가면 그 생명의 근원까지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모든 걸 고칠 수도 없고 네.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찬양 네. 예, 준비했습니다.
0: 자, 주는 나의 우리 뭐 예전에 하나님이시여로 시작하는 그 가사 그 찬양 잘 알고 계시죠? 자, 신경민 목사님과 또 이인혜 사모님의 목소리로 이곳에서 라이브로 함께 선양합니다.

아멘. 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내가 그 손을 들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내 손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0: 가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맞죠,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의지할 때 완벽주의가 해결이 돼요.
0: 네.
1: 그 모세가 예. 출애굽기 4장에 보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0: 때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하, 아하. 야, 지금 내용 들으시면서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내용 들으시고 질문 주시면 될 텐데요. 단물으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0306번님께서 이분은 두 개를 접었는데 본인 생각하기에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것 같대요. 본인이.
2: 네.
1: 정리가 안 되면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기분이 상한대요.
2: 아.
1: 근데 반대로 남편과 아이들은 쾌활형이라서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고 난 후에 제가 많이 내려놓긴 했습니다만
2: 네.
1: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2: 네.
1: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저의 틀에 맞춰서 키우려는 것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저의 성향에선 정말 가장 어렵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셨어요.
0: 이 아이들을 키우면 저희가 넷을 키웠잖아요. 이제 둘은 대학생이 됐는데 특히 저희도 첫째를 키울 때
1: 네.
0: 쉽지 않았어요.
3: 맞아요.
0: 네. 네. 왜냐하면
1: 네.
0: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순서가 첫째이신 분들은 완벽주의가 많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완벽하게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1: 아하. 그래야 그 뒤로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순화되고
0: 그렇죠.
1: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얘 포기를 하는 거죠.
1: 아.
0: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를 키워보고 넷째를 키워보잖아요.
1: 네.
0: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알아서 잘 커요.
1: 아하. 그런 논리가 있었군요.
0: 근데 이거를 뭐 말로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애를 많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려놓는 방법을 배웁니다.
1: 목사님처럼 한 넷은 놔야.
0: 한 넷을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1: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렇죠. 내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1: 네.
0: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맥추감사절도 지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에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감사일기를 10개씩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감사를 적어보면 아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우리 가정에 많이 주셨구나. 아이들하고 같이 감사의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어보고 서로 하나씩 대화를 하다 보면
1: 네.
0: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 네.
0: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1: 지금 0306번님께서 저도 3명 중에 이 3명 키우는 것 같은데 첫째가 제일 어려웠대요. 지금 공감하다 네. 문자 오신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렇죠. 첫째가 제일 어렵고. 자, 1648번님은 저도 이분도 4개를 접으셨는데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0: 네.
1: 다른 사람 실수는 이해하는데 제 실수는 이해가 안 되고
0: 아.
1: 용납이 안 되고 그렇게 문자 오신
0: 거예요. 맞아요. 그 완벽주의의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1: 아...
0: 예, 이 분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1: 네.
0: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 그렇죠.
0: 이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1: 아...
0: 그런데 그게 언제 풀리냐면은 성령 충만할 때. 예.
1: 여기서도 또 은혜가.
0: 네.
1: 은혜 없이는.
0: 할렐루야죠.
1: 야...
0: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느낀다.
1: 네.
0: 그래서 완벽주의 분들일수록 뭐 우리 누구나 그래야 되겠지만
1: 예.
0: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아, 오늘 방송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부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듣기 할 수 없냐 물어보시는데 아 다시 듣기 한번 저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지금 5811번님께서는 저는 1번 빼고 다 이분도 4개예요.
0: 네네네.
1: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쉬라고
0: 네.
1: 쉬라는 얘기에 공감을 하시는데
0: 네네.
1: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 모세가 지팡이를 받았잖아요. 자신의 완벽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지팡이로 이해되지 않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치라고.
1: 네.
0: 그것이 완벽주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
1: 네.
0: 내 완벽함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기도를 신뢰하고
1: 네.
0: 무작정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세요.
1: 이 질문은 어떨까 싶어요. 교회나 뭐 가정이나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0: 사람들이 주의 질타를 조금 많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주위
1: 네.
0: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1: 아니죠. 완벽주의가 네. 많이 질타하시죠.
0: 아, 그분들이 질타하나요?
1: 아, 완벽주의가 질타를 하시죠.
0: 아하.
1: 그리고 본인에게도 질타하고 남에게도 질타하고.
0: 아하.
1: 그거를 한 50%만 줄여도 삶이 달라집니다.
0: 아, 쉽게 얘기해서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어쩔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자꾸만 삐뚤어진 게 보이니까요.
0: 네.
1: 예, 기질적으로. 예, 안 보일 수가 없어요.
0: 이런 분들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요?
1: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에게 파트너를 붙여주셨잖아요. 아론을.
0: 그렇죠.
1: 아론은 그렇게 완벽주의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뭔가 준비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말을 하려고 해서 아, 그러면 너 하지 마. 아론 보고 얘기하게.
0: 예.
1: 아론은 그냥 쉽게 쉽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0: 네네.
1: 보통 완벽주의는 파트너랑 같이 일하기 힘들거든요.
0: 하...
1: 화가 나니까.
0: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 성에도 안 차고.
1: 내 성에도 안 차는데 네. 쟤는 더 안 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내가 틀린 게 아니라
0: 네.
1: 남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0: 아하.
1: 다른 겁니다.
0: 네.
1: 예. 본부장님과 저도 다르고
0: 그렇죠.
1: 저와 아내도 다르잖아요.
0: 네.
1: 그걸 인정하는 순간 연기가 빠져요 마음에.
0: 아.
1: 네. 제일 중요한 건 한번 네. 청취자분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완벽주의입니다.
0: 완벽주의입니다.
1: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완벽주의는. 아, 내가 완벽주의구나. 아, 내가 분노가 있구나.
0: 네.
1: 나 그런 사람이구나.
0: 예.
1: 이것만 하셔도 50% 이상은 해결돼요.
0: 아.
1: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0: 네.
1: 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0: 이야.
1: 하나님께 드립니다.
0: 네.
1: 이것만 하면 80%. 모세와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네.
0: 야, 저희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돼서.
1: 네.
0: 아, 참 아쉬운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질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일단은 이 완벽주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1: 네.
0: 오늘 방송 들으면서 그러실 거거든요.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바울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분들께 목사님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좀 주신다면.
1: 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질은요.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0: 네.
1: 하지만 나의 장점들을 잘 살리고 나의 분노, 단점들, 격정들을 잘 추스리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완벽주의다 하면 좀 많이 내려놓으세요.
0: 아.
1: 네. 괜찮습니다.
0: 네네. 네,
1: 아주 괜찮습니다. 30분 쇼핑해서 살든 3일 조사해서 사든 조사를 해보면 30분 쇼핑해서 산 사람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3일 결정해서 샀는데 다음날 네. 더 비싼 물건, 아, 더 싼 물건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완벽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0: 네.
1: 괜찮습니다.
0: 네.
1: 그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0: 그래요.
1: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0: 네.
1: 그 마음 갖고 살아면
0: 예.
1: 여러분의 또한 또 철저함과 도덕과 깨끗함을 예.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0: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장신대학교 개건 교수이시면서 청주 금천교회의 신경민 목사님 모시고 완벽주의 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사람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리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인물 기질 탐구 생활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뤄 가실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두 분 다시 모시고서 또 다른 기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이분들 보내드리면서 끝곡을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전심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손에 내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삶, 그게 완벽주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목사님 다시 오시고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꼭 방송 챙겨주시면 좋겠고 물론 내일 오후 3시에도 2시에 기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0: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격적이란 단어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본격적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렁설렁하던 거 혹시 계십니까? 본격적으로 더운 이 시즌에 한번 그 설렁설렁하던 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당연히 덥죠. 오늘도 덥습니다. 스페어 뭐 인정하면서 가보는 거죠. 덥다고 핑계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울 때 우리가 더 휴가를 가고 푹푹 찌는 더위를 이기면서 수련회 가면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뭔가 본격적으로 했을 때 더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쵸? 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그거에 맞춰 나도 할까 말까 했던 일, 설렁설렁 했던 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첫 곡 갑니다. 주나목 힘을 내, 힘을 내.

주나목 힘을 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또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초복. 네,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고 아멘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7201번님 본격적으로 그 다음 뭐 있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아 내가 부족했는데 그래 이 초복 뜨거운 여름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 한번 해주십시오. 0476번님 잘 오셨고 광주 겁나게 더워요 출첵. 0617번님 고맙습니다. 2756번님 4356번님 자 이렇게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서천 8845 광주 9003 인천 2320 덥고 힘내지만 힘들지만 화이팅 4356 성남 우리 택시기사님 7361번 고맙습니다. 한 달 전에 전도했던 분과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교회 잘 적응하기를. 익산 4605 본격적으로 수련회 밥 준비해 봐야겠어요. 새끼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다 모이세요 라고. 그러게요. 예전엔 진짜 요즘은 이렇게 막 여전도에서 따라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밥 해주고 이런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 막 캠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막 권사님들 따라와가지고 밥 해주시고 그 뜨거운 여름에 막 설거지하고 야 6089번님 고맙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1203 서울역 0476 무더운 여름날 저희 집 타일 바르고 있어요. 반짝반짝 예뻐질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라고 1455번님 0476번님 점심 낙곱새 드셨다고 아, 또 힘나는 거 드셨군요. 춘천 흐린 날씨라고 0763번님 충남 예산에서도 오셨고요. 평택 오전 근무만 하면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햇빛 쨍쨍 자 포항 38도래요 3923번님 자 성경 십독하고 계속 게으름 부렸는데 이제 본격

본격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십독했는데 이제 본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30번님 대단하십니다. 자, 대단하세요. 공덕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아이들 식사 담당해 주신대요. 또 이렇게 또 이런 여선교회가 있겠네요. 있어요. 자, 오늘 생일이신 6982번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향기로운 나무와 함께 주님은 내 기쁨

0: 오늘 사위하고 딸이 집에 와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극동방송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석수동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삼계탕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또 이 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사위 딸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예, 3484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시험관 여섯 번째 아이 가졌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9294번님 오셨습니다. 8월 첫 주 농어촌 전도행 100여 명이 가신다고요. 밥해 주시라고 권사님들 10분 별도로 가신다. 야, 여름 아울리치. 아직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름 아울리치 3박 4일 다음 주 출발, 1차로 남원, 2차 다음 주 횡성, 3차 8월 첫째 주 경상도 출발. 야, 9625번님.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 봤죠? 고맙습니다. 야, 재밌겠다. 더워도 이렇게 같이 가면은 재밌잖아요. 전도하고, 그죠? 0476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올케가 시누이를 전도하고 싶다고 시누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자, 제가 시누이. 김미용님이거든요. 김미용님. 자, 신호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미용님 되시죠?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에 저는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네, 네.
0: 우리 올케언이 되시는 서애환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1: 네, 네, 맞아요.
0: 방송국에서 네. 전화 갈 거라고.
1: 네, 네.
0: 보니까 우리 김미용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나가셨다고 했고,
1: 네.
0: 최근에 좀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1: 아, 그 생각을 했던 거는
0: 네.
1: 좀 항상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뭐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았고
0: 예예.
1: 그리고 성교 주위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저를 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위에 가깝게 없었기도 했었고
0: 예예.
1: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거 이제 주위에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얘기 들어보면은
0: 네.
1: 정말 이게 조금 뭐 뭔가 좀 이끌림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저한테 좀 주어지지 않아서
0: 네.
1: 살피 미루다가
0: 네네.
1: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번에 들은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0: 네네.
1: 이제 처음이니까 뭐
0: 예.
1: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0: 그래요.
1: 분들이.
0: 그래서 올케 언니가 한번 방송 얘기를 하시던가요? 방송? 극동방송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1: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0: 오늘 그러면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드렸는데 극동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그럼 무슨 프로가 있죠? 극동방송.
0: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몇 번 봤어요.
1: 네네.
0: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김미용님 같은 분들 좀 도움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 네네.
0: 사실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1: 아, 네.
0: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1: 아, 이게 그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0: 예, 생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1: 아, 네네. 예,
0: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딱 당첨이 돼서 전화를 걸면 선물들이거든요. 선물.
1: 아, 네.
0: 선물이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1: 네네.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여기가 충남 보령이에요.
0: 보령.
1: 네네.
0: 아, 요즘 이제 사람들 거기 많이 몰리겠는데요?
1: 맞아요. 네? 대천 해수욕장.
0: 대천 해수욕장. 막 네, 보령 머드 축제 막 거기잖아요.
1: 맞아요.
0: 저도 예전에 한번 막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야.
1: 네.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삼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네.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0: 서축구미, 루브르파리에서 네네.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1: 네.
0: 많죠?
1: 네네, 많네요, 뭐가.
0: 근데 여기서 어. 일단 하나, 본인 하나.
1: 저
0: 올케 언니 거 하나, 이렇게.
1: 저 유산균으로.
0: 예.
1: 올케 언니도 주고 저도 주시면 좋겠는데.
0: 아, 오케이. 유산균. 올케 언니가 유산균을 좋아하나 봐요.
1: 아니, 유산균 몸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봐.
0: 제가 그럼 올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산균 좋은지.
1: 아, 네.
0: 언니?
1: 네네.
0: 유산균 좋아요?
1: 네, 좋아합니다.
0: 뭐 좋다고 해야지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예.
1: 아, 네.
0: 이따가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자.
1: 아, 네.
0: 우리 그 올케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1: 아, 진짜네요.
0: 어,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1: 아, 진짜?
0: 예,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준비 좀 했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올케 언니가 우리 아, 김미용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1: 아, 진짜 저 기분이에요. 예. 오늘 너무 좋은데요?
0: 기분 좋죠? 막 기도하고 네. 준비하고 그러다가
1: 아,
0: 방송국으로
1: 진짜.
0: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김미용님.
1: 응? 아,
0: 전화 좀 꼭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예, 미리 약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1: 아, 언니. 아, 언니 고마워요.
0: 언니가 우리 김미용님한테
1: 진짜.
0: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대요. 자, 언니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가시면서. 자,
1: 네.
0: 예.
2: 아가씨,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매 순간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밖에 믿지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을 누렸었는데 이렇게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아가씨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와. 자, 우리 김미용님.
1: 네.
0: 지금 어떻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네. 양쪽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1: 눈물이 나요.
0: 눈물 나시죠?
1: 네, 네.
0: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딱 이번에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올케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할 거거든요.
1: 네.
0: 저 따라서. 뭐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네. 자, 저 따라서
1: 네. 네.
0: 사랑의 하나님
1: 똑같이 따라하면
0: 네네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김미용님.
1: 네네.
0: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미용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1: 네.
0: 예수님이 김미용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1: 네.
0: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삶의 구주, 내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마음만은.
1: 네.
0: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꼭 믿어보시고 대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령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게요.
1: 네네.
0: 혹시 주위에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까 잘 안 계시다고 했죠?
1: 네, 주위에 제가 뭐,

0: 친하게 지내본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예. 그런 게 없어요.
1: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0: 네네.
1: 이번 주부터 한번 예배 한번, 드리시고 네네. 한 번이 네네. 아니라 이제 쭉 드리시면서 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0: 네.
1: 우리 올케 언니에게도 한마디 할까요?
0: 언니. 아가씨 말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 언니 너무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누구나 막 힘든 평화로 보여도 누구나 이렇게 힘든과 이런 고민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막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언가로 풀어야 될까 이런 걸 요즘에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언니였던 거고 언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이번 기회로 한번 그런 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2: 아멘. 아가씨에게 찾아가 주실 거예요.
0: 고마워요.
1: 아이고 진짜 참 우리 언니께서 참 먼저 잘 본을 또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예환님 또 이렇게 또 애청자로 또 이렇게 귀한 또 영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환님은 대전에 계시죠?
2: 네네.
1: 저희가 이제 대전국동 방송 통해서 보령에 네. 있는 귀한 또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안내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다고 올케 씨는 이 두 분 너무 귀하고 축하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사랑 느껴진다고 눈물 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막 오네요.
2: 감사합니다.
1: 본인들도 막 울컥하다고. 예. 정말 우리 서예환님, 김미용님 너무 감사하고. 김미용님 혹시 네. 아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0: 찬양이요? 제가 네.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자주 듣는 게 있어요.
1: 어떤 건데요?
0: 제가 많이 듣고 울었던 게. 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1: 오, 광야를 지나며.
0: 듣고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 듣고
1: 네네.
0: 많이 마음 달래드렸던
1: 그런 찬양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0: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관심이 조금 가지면서 네네. 좋은 찬양이 뭐가 있나 듣다가 그 노래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자주 찾아서 들었어요.
1: 그래요. 네네. 앞으로 이제 이 극동 방송이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이제 거기 충남에 계시니까 93.3 해가지고 대전극동방송 들으셔도 좋고
0: 네.
1: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0: 네.
1: 찬양 듣고 또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광야를 지나며 지금 틀고 있거든요.
0: 네,
1: 전화 끊으면 은 한번 라디오나 핸드폰 틀어보십시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광야를 지나며 정잘의 목소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의 대는 김미용님,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다 지났어요. 거의 끝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 올케 언니에게 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총연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김미용님. 하나님 진하게 만나가지고 정말 평안한 우리 올케언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전화통화를 들으시면서 울컥울컥 눈물눈물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와 신기하네요. 아까 올케언니가 신청했고 신우에게 제가 전화했잖아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요청해서 올케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뭐 짜고 치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또 딱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좀 반대입니다. 제가 올케 언니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입수했거든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신우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저 신기수님 되시죠?
1: 네네.
0: 네.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네. 우리 신우이 되시는 황선미님께서
1: 네.
0: 방송국으로 우리 신기수님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0: 얘기 들었죠?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네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교라고 들었는데, 신기수님?
1: 그냥 지인들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들어보진 않았어요.
0: 아, 들어보진 않았고? 어떤 네네. 방송인지는 아시잖아요, 극동방송이.
1: 네네.
0: 근데 신우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 최근에 교회를 한번 가셨고 교회를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요?
1: 아, 네.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그러니까 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가씨가 저희 시댁이 시골이거든요.
0: 예, 예.
1: 네. 그 언덕배기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0: 네.
1: 하얀 교회가 있었는데
0: 예.
1: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거길 다니셨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0: 네.
1: 거길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몸이 이번에 안 좋았었는데
0: 그러니까
1: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러셔갖고
0: 예.
1: 언젠가 한 번은 저길 좀 가봤으면 싶었는데
0: 네.
1: 그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무슨 잔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 계기로 같이 가게 됐는데
0: 네.
1: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님하고
0: 네.
1: 아가씨랑 같이 가게 돼서 조금 남다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1: 아, 전 대전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희 시댁은 공주거든요.
0: 네.
1: 네, 이제 공주.
0: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군요, 어머니하고.
1: 네. 네, 거기 공주서 또 한참 들어가는 시골인데.
0: 예.
1: 거기 가다 보면 제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교회가
0: 그렇구나.
1: 딱 보여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교회가 보였었는데,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안 가다가.
0: 네.
1: 이번에 처음 저희 시어머니는 모시고 같이 가게 됐거든요.
0: 처음 간 거죠? 공주에 있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지금 사시는
1: 네.
0: 곳은 대전 맞나요?
1: 네네.
0: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좀 마음이 편안했군요.
1: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노래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0: 편안한 걸 넘어서 또 즐거움까지.
1: 네.
0: 좋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황선미님의 네. 요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1: 아.
0: 라디오 생방송.
1: 아, 그래요?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선물을 하나 골라보시면 되는데 본인 거 하나, 신우이 거 하나. 제가 불러볼게요, 선물.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너무 많아서.
0: 그래도 고르신다면 좋아하는 거, 땡기는 거.
1: 뭐가 좋을까요?
0: 뭐가 좋을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죠. 그래도.
1: 그럴게요.
0: 그래도.
1: 쭈꾸미요?
0: 쭈꾸미.
1: 네.
0: 자, 우리 신우이는 뭘 좋아할까요?
1: 저희 아가씨는
0: 네.
1: 건강 생각 많이 하시니까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황선미님.
2: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맞나요?
2: 네.
0: 예?
2: 아니요, 네.
0: 유산균 좋습니까?
2: 아, 네, 너무 좋아요.
0: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신기수님.
2: 네. 네.
0: 방송 중인데, 옆에 지금 우리 황선미님. 신우이가 옆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예.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1: 아유, 부끄럽네요.
0: 뭘 부끄러워요. 예. 우리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신청했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전화했어요.
1: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굴도 빨간해지고.
0: 자, 우리 황선미님, 신우이가 네. 올케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황선미님, 언니하고 네.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2: 언니.

0: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을 했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아 오늘 전화를 꼭 받아서 아 좋은 기회에 이렇게 아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언니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언니를 통해서 또 오빠도 교회에 나가고 또 언니로 인해서 또 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도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1: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우리 신우이가 야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우리 신기수님.
1: 네.
2: 이제 교회를 최근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고 했잖아요.
1: 네네.
2: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막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1: 네네.
2: 물론 어려움들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신기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아무 그런 세계, 또 다른 생각 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2: 저 따라서 기도 네. 한번 하실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
1: 네네.
2: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기수님,
1: 네.
2: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신기수님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신기수님 또 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 네. 예수님 꼭 믿고 약간 이제 나의 구주 이제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 마음속으로 이제 모신다라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천국 우리 예약해 놓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아까 그럼 사시는 곳이 대전인 거죠?
1: 네네.
2: 예, 저희가 대전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가까운 분 계세요?
1: 아니 제가 주일에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2: 네네.
1: 잘 못
0: 시간
1: 가요.
0: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언니. 예배 드리고
2: 따님
0: 볼일 보세요.
2: 자 이제 우리 신우이님 네 목소리가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아 일단은 매주 네. 나가면 좋은데 매주 못 네. 나가도 일단은 한번 첫 발을 뛰시고요.
1: 네네.
2: 그리고 사실 마음 먹기 달렸어요. 딱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내는 거니까 주일날 일요일에 네. 예. 그렇게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시고 마음을 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1: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2: 저희가 교회도 그러면은 대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네. 꼭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신우 얘기하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1: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우리 신기수님이
1: 네.
0: 혹시 아시는 그 교회 노래 찬양 있어요? 좋아하는 거?
1: 내게 밤 같은
0: 평화.

0: 아닌 것
1: 여름에
0: 같아요.
1: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혹시 갔어요?
0: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두 번 갔던 거 기억에 그
1: 그래요.
0: 노래가.
1: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 하겠는데, 자, 라디오 93.3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0: 알겠습니다.
1: 신기수님, 황선미님 두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두분 인사하시면서.
3: 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2: 아, 감사해요.
1: 신기수님 교회 갔다 왔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2: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끼라 공교롭게도 올케 언니가 신우이 전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요청해가지고 교회 소개도 각각 하기로 했고, 우리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 이분들 꼭, 예, 교회 다니면서 극동방송의 애청자 되면서 좋은 소식을 꼭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운전 중에 듣기만 했는데 퇴근할 때 오늘 지안이랑 듣고 계시는군요. 뭐 우리 6161번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4356번님의 신청곡 온 세상 창조주,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군요. 1761번님 군대에서도 주님의 향기 풍기는 우리 소혁진 될 수 있기를, 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방송 들을 때마다 나를 울리는 새끼라. 우리 8236번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공주 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부흥회나 어느 특별 집회에 참석해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만일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지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였어. 결국 광야에서 중간에 다 죽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매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여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한편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룩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랜 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오랜 후에 그런 말인 것이죠. 그들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오늘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다윗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인용하여서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매 시대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7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그냥 열심을 낸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강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렬한 열정인가 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열정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조금 열심을 내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강렬한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인데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외면하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는데

가정들을 뽑아왔는데 어느 가정도 부모 사랑 외면하는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보답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해 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선각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촌감산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쓰는데요. 이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원래 있는 말인데 우치무라 간조가 이 단어를 본인식으로 해석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일일일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일일생.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일일을 일생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내 삶의 전 일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루를 오늘 하루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전 일생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결코 대충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 한날에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오늘 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아무런 값없이 거저 받은 하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하루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신 그런 하루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이 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특별히 우치무라 간조는 진정한 일일일생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음성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구원의 여정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오직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일일일생이라는 것이지. 오늘 하루를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전 일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 전 일생인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든 그 음성 붙잡고 그 음성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치 내 구원의 완성에 당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9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사용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조금 특별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에 해당되는 단어가 거의 1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9절에 나오는 안식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번은 어떤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쉬는 것, 그냥 일을 멈추고 쉬는 것,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안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안식일 축제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바스티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사바스티스모스,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의 핵심은 예배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의 차원과 또 하나는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 거 아니까?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예배가 놓여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 가운데 나옴으로써 현재적인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구원의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어떻게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이런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되는 의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구원의 능력과 생명력이 놀랍게 부어지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찬란하고 영화로운 안식이 예비되어 있고 언젠간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바로 예배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 되어서 하던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이 단지 형식이요 무늬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원 되어줄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확신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고 또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행진하는데 행진하다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지. 거기서 언제 동안 가라고 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 세 개 지파씩 나누어 가지고 네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운데 무엇을 치냐면 무엇을 쳤죠? 성막을 치죠. 성막이 가운데 위치를 하고 열두 개 지파가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장막을 칩니다. 진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보았을까요? 성막부터 보았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성막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의 하루 일상은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직관적으로는 예배를 의미하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예배가 중심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결국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서 예배가 이탈하면 우리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잘 고정될 수 있는 것은 닻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망망대해 바다에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닻을, 영혼의 닻과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단단히 메워두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닻이 하나님께 단단히 메워두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과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완전히 묶어놓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닻이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나 사람이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빛을 내기 마련입니다. 여기 강대상은 예배당 단상이 있어야지만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대상이 저기 주차장 한가운데 있다든지 운동장 한가운데 있다면 아마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고 부셔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자리, 영혼을 살리는 자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자리에 있거나 혹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융합소에서 즐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빛을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이념을 예배합니다. 예배에 해당되는 영어가 worship이지 않습니까? 이 worship이 가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 worth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쾌락을, 성공을, 자녀를, 이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결국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아닌 대상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이념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0: 예배 자리 사모하시는, 공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또한 예배의 삶이 되셔서 진정 구원의 능력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855-0691번 공주중앙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4화 새벽기도 원산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이어질 무렵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었노라 고백했다.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됐음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거듭난 이들은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0: 아이, 벌써 누가 왔다 갔나? 공기가 따뜻하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주님.
1: 새벽 공기를 깨우는 기도 소리가 퍼진다. 잠시 후 복례가 들어와 말없이 뒷자리에 앉고 말분도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온다.
2: 아이고야.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이요. 어찌 나오긴 했는데 자꾸 아픔이 나네.
0: 오셨어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3: 저보다 먼저 오신 것 같은데요. 매번 일찍 와서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0: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와보니 저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와 계시던데 뭘.
2: 그렇구만. 하나님, 난 하나님보다 잠이 먼저네요. 죄송합니다.
1: 양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사람들. 그제서야 먼동이 밝아온다. 그때 교회 앞을 지나던 김도환이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4: 뭐 한다고 이 새벽부터 저러고들 있어. 살기도 바쁘고.

0: 자자자 오늘 작업 인원은 20명. 먼저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근데 동네 아주머니는 무슨 일 있어? 왜 안 보여?
1: 그러게요.
2: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빨리 온다고 뛰어왔는데. 아이고
0: 아줌마 일찍 와요. 애들 밥값이라도 벌어야 된다면서. 오늘만 봐드린 겁니다. 다음에 일찍 와서 주세요.
2: 맞아요. 고마워요, 관리자님.
0: 자, 새벽반 입장! 빨리 들어가세요!
1: 교회 갔다 왔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봤어요.
2: 아, 그래요?
1: 다음엔 더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농번기도 끝나서 사람들 다 이쪽으로 일하러 오는 거 봐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2: 그래야겠네.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
1: 여기만큼 주는 공장도 없어요. 이런 좋은 일자리를 두고도 하여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해. 아니 돈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말이 돼요? 참.
3: 도환의 말이 들은 주위 사람들은 도환과 함께 비웃었다. 하지만 동네의 새벽 기도는 점점 길어졌고 일하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며 조롱했으나 복례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4: 아, 노환 씨 그 무거워. 혼자 하지 말고 좀 같이 해. 어?
5: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둘이 들어. 아유. 아유, 이건

0: 무겁게 무겁네.
1: 몸살 해야지. 그러다 고장나면 아무 일도 못해.
0: 아유, 걱정 마셔. 내 어릴 적 별명이 그 힘이 세다고 장사였어요, 장사. 몸살이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보셨죠?
2: 그 순간 발이 돌에 걸리고 균형이 무너지며 넘어진다.
3: 아파. 아이고, 이거 도원 씨 괜찮아? 큰일 났네 이거. 어? 아, 여기 좀 와봐요 좀. 사람들 이거, 아, 사람이 다쳤어. 어?

0: 아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니까. 팔도 못 쓰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1: 일당에 적어도 괜찮아요. 뭐라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0: 아이,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그 사정받으다 나까지 잘리면 어떡하려고.
1: 아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다 다친 거잖아요. 안 그래요?
0: 아니, 이렇게 자꾸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나오지 마. 다른 일 알아보라든지 해.
1: 저기, 잠시. 아, 잠깐만. 아이씨,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한 날이 며칠인데 팔 좀 못 쓴다고 버려버려? 에이, 우라질 놈들. 대체 이게 뭐야?
2: 팔 왜 이렇게 된 거야?
1: 뭐요? 일하다 넘어지면서 완전 박살났어요. 내일부터 나오지도 말랍니다. 더러운 놈들. 그래, 내 여기 다시는 오나 봐라.
2: 당장 다른 일 하기도 힘들 텐데. 자자자, 이거라도 받고 며칠 쉬면서 다른 일도 알아보고 해.
1: 아줌마,
2: 내가 형편이 넉넉했으면 더 줬을 텐데 나도 고만고만 해서. 나 이게 전부야.
1: 아니, 이걸 왜 줘요? 아줌마는 나보다 더 못 버는 거 아는데.
2: 나는 팔다리 성하니까 다른 잡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자넨 쉬어야지. 더 이상 잔소리 말고 얼른 받아.
1: 야, 이 아줌마가 진짜.
3: 그날 저녁 도화는 복래가 준 쌈짓돈을 들고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샌 도화는 걷다 보니 어느덧 교회 문 앞에 도착한다.
4: 본인도 힘들면서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참나, 나보다 더 못 벌면서. 아니, 그리고 왜 맨날 웃고 다니는 거야? 뭐가 좋다고? 하루하루 얻어맞듯이 사는 인생이면서 왜 웃지?
5: 어? 안녕하세요. 교회 오신 거예요?
4: 아, 그게 새벽에 일어나도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산책 겸 걷다 보니까.
5: 에이, 어쨌든 여기 오신 거면 기도하러 오신 것 같은데.
4: 아, 아니요, 전 기도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요. 아, 그냥 구경 좀 할까 해서요.
6: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구경은 안에서 해야죠.
2: 잘 왔네. 같이 들어가요.
3: 그렇게 새벽 기도를 구경하는 김도환. 무릎을 꿇은 사람, 앉아서 조용히 두 손에 모은 사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알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4: 매일 이러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아, 그래, 기도 한번 해보지 뭐. 그래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얘기 좀 해봅시다.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에?

0: 오랫동안 뭔가 기도하던데?
1: 뭐 그냥 따라해봤어요. 억울한 마음 털어놓으니까 뭐 속 시원하긴 한데 이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0: 그래, 달라지진 않아.
1: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일도 포기하면서?
0: 아, 나도 돈 필요하지. 잡일하는 것보다 공장 일당이 더 큰 것도 알고. 근데 감사해서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1: 감사요?
0: 응,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지.
1: 아니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0: 있는 거라고요?
1: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매일 새벽 그분 앞에 나와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 항상 나를 이끄시고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거든. 그건 어떤 돈으로도 못 사는 큰 평안이야.
0: 참나, 현실은 똑같은데 마음은 편하다.
1: 도환 씨 말이 맞아. 현실은 똑같아. 똑같이 힘든 날이고 똑같이 어려운 날도 많아. 그런데 덜 흔들려. 덜 외롭고 덜 불안하고. 왜냐면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0: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주지 않아도 감사하다.
1: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잖아. 이게 진정한 복인 거지.
0: 혹시나 해서 오늘 여기 와봤는데 역시 잘 모르겠네요. 괜히 온 것 같아요. 당장 다른 일이라도 찾으러 가는 게 낫겠어요.
2: 도환은 그렇게 문 밖을 나간다. 복내는 여전히 교회에 앉아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
1: 하나님, 도환 씨 마음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기댈 곳 없이 혼자 살아내야 하니까. 일이라도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2: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돈보다 기도가 먼저고 이득보다 손해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 하루를 여는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먼저 의지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는 고백이었다. 어느덧 새벽 기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교회 안에 대표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며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4화 새벽기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어지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에 우리가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린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의 복음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어져 가기를 꿈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그 꿈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바람 속에서 이병선 시의 이수인 곡이었고요. 김한철의 지휘로 인천여성문화회관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곡이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작곡가 이수인의 곡 솔바람 속에서 합창곡으로 만나보셨는데요. 합창의 묘미는 화음의 조합과 연합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연합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소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합창 같았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며 사람의 영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혜자입니다. 우리도 받은 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사역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실 작곡가는 한국가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김동진입니다. 왜 김동진이 한국가곡사의 중요한 인물인지 3일 동안 함께 하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곡하면 생각나는 상당수의 곡이 김동진 작곡가의 작품들입니다. 가고파, 진달래꽃, 시나리랑 저구름 흘러가는 곳, 목련화, 못 잊어, 수선화, 내 마음 봄이 오면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작곡가 김동진은 1913년 3월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출생해서 2009년 7월 31일 향년 96세로 사망했는데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송가 등을 부르며 서양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작곡가 김동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과 내일 모레에 걸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목련화, 진달래꽃, 못 잊어 그의 작품 세 곡 만나보겠습니다.

작곡가 김동진의 곡 세 곡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이 못 잊어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형진미 소프라노가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 또한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이 목련화 조영식이 작사했고요. 테너 엄정행이 노래했습니다. 작곡가 김동진은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로 수감되어 기독교 집안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6.25 전쟁 때 월남하여 남한에서 활동하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 이은상의 시 가고파를 가지고 국민가곡 가고파를 작곡하게 되고요. 그 후에 방금 보내드렸던 목련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며 경희대학의 총장이었던 조영식이 가사를 만들고 지금의 목련화를 세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능 또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키워가기보다는 나의 재능이 누군가를 위해 쓰여지기를 기도하면서 사용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이 하시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도 손승교의 시 이호섭의 작곡으로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했고요. 바위곡의 이흥렬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김성길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무곡 김현준의 작사 작곡으로 함께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 꿈을 이어받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나?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나타나 심판하신다. 오늘 살펴보는 시편 75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며 신앙의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과연 시인이 직면한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에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표제어에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표제어에서는 두 가지 시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아삽이란 인물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왕 시대에 성전 예배를 맡은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지휘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또 알다스헷에 맞춰 불렀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찾아낼 수 있는 정보지요. 알다스헷이란 히브리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라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위태로워졌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삽이 이 시를 지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이 시편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불려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그들의 그 장엄한 찬양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삽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문맥상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고 가까이에 와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삽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는 말로 시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이란 주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역사를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가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마치 유유히 흐르고 있는 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물줄기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길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심판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은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심판에 걸맞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성경 원어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지근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해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첫 번째 특징은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내가 정한 기약.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심판을 앞당기기도 할 것이고 또 멀찍이 뒤로 미루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 기간을 따라서 착착착착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인 같은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정한 기약을 두고 뒤로 미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왜 우리의 기대와 생각하고는 다를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리했어요.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심판이 오래 지연되는 듯한 이 기간 동안에 악인이 구원을 받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이 없는 것처럼 기고만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것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만을 위해서도 아니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연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연단받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지금껏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유익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반드시 지키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깨달은 사실이에요. 그가 지은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이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때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특징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이 득세할 때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다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미루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회개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심판의 특징이죠. 심판은 부분적이거나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짓기도 하시지만은 지은 세상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멸하시기도 하는 심판자라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기둥을 세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사람이며 피해갈 사람이며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그 말씀 속에서 내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나의 머리에 마치 방망이로 두들기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리했어요. 한마디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경고하고 계셔요.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뿔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뿔 달린 짐승들을 보세요. 상대방에게 고개를 들고서는 뿔을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뽐내는 거예요. 너희는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교만한 목이 뭡니까? 목을 치켜들고 건방지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복을 받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교만한지 겸손한지 단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 중에 이 교만한 죄를 가장 싫어해요. 왜?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심지어 하나님 자리도 넘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뿔을 치켜들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만의 뿔을 꺾읍시다. 하루하루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마도 이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바르게 심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심판이 불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귀한 것은 공정하게, 의롭게 심판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내가 시간을 정해놓았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여기 내가 라고 하는 말이 굳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인칭 대명사가 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자신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공의롭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인간 재판장은 부당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해해서 잘못 판단해서 판결을 구피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옥살이를 하는 일들, 나중에 가서야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심판자는 실수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낮출 자를 낮추고 높일 자를 높인다. 그리했어요. 왜 그래요? 인간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판단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감춰진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실 때는 꼼짝없이 할 말 없는 악인으로 판명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높인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은 정의롭고 마땅히 낮출 자를 낮추고 높일 자를 높이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판결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실행하실 때는 얼마나 혹독하게 실행하시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든 잔, 이게 진노의 잔 아닙니까? 그 잔에는 술 거품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진노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잔을 악인들에게 쏟아 부을 때 악인들은 그 잔에 있는 찌꺼기까지 마시게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이 고스란히 심판을 다 온몸으로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시편은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고 시편이 끝이 나요.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지만은 의인들은 오히려 그 심판으로 인하여 빛과 같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이 아삽이란 시인이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이 시를 지으면서도 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니까. 이것이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정하신 심판의 때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악인들이 혹독하게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 고난을 받았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위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0: 공정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심판의 날은 혹독하고 무섭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며 찬송의 날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덤비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중부교회 조상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22-9991번 대전중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에게 오십시오.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여. 길 없는 나에게 길이 되시고 거짓된 나에게 진리가 되시고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이 되소서. 당신에게 오십시오. 나의 빛, 나의 잔치, 나의 힘이여. 어두운 나에게 빛이 되시고 굶주린 나에게 잔치가 되시고 약한 나에게 힘이 되소서.

조지 허버트는 기도를 시로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 오늘 저녁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조지 허버트의 더 콜이라는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목회자이기 전에 시인이었고 시인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는 사실 기도문이죠. 기도를 시로 썼을 뿐입니다. 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의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있죠. 길 없는 나, 거짓된 나, 죽어있는 나.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 솔직함이 조지 허버트 목사님의 기도가 됐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말이 잘 안 떠오른다면 우리도 허버트처럼 나가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으시니까요. 자, 여러분의 기도 생활, 주님과의 교제를 응원하면서 행저질라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기도 제목 혹은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 아니면 서머 스페셜 맞아서 듣고 싶은 찬양의 제목들 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아직 다운로드 받기 전이신 분들은 어서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요. 사연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끊김없이 뭐 어느 지역을 가든지 혹은 상대적으로 전파가 약한 그래서 지지직거릴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나 혹은 터널을 지나실 때도 끊김없이 아주아주 아주 깨끗하게 극동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기 전이신 분들은 어서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자, 그렇게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 7월 15일 수요일자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리니까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고 있는 행저질라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 찬양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들까지도 계속 보내주시면 나누도록 할게요. 2535번님, 여기는 충주입니다. 극동방송 맞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새싹 달고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2535번님, 극동방송 맞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충주에서 이제 잘 들리시죠? 저희가 청주 극동방송 개소했고요. 그리고 충주에도 저희가 중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또 헌신과 기도 덕분에 음성에 있는 가섭산에 송신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신기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충주 지인분들 계시면 꼭 극동방송 104.7MHz로 들어보셔라 라고 권유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충주 인근 지역에 이 대전 극동방송이 잘 들리지 않아서 아직도 그 충북 지역에 계신 분들, 특별히 음성, 충주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24시간 동안 오직 복음만,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말씀만 나오는 방송, 극동방송에 유일하잖아요. 이 방송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꼭 주변에 계시는 충주와 또 음성, 또 괴산 이쪽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이 극동방송을 들어보라고 권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04.7MHz예요. 104.7MHz. 청주와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충북 지역은 104.7MHz 맞추시면 저희 대전 극동방송을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535번님. 7057번님. 한방병원에서 요양 중에 듣고 있어요. 모든 환우분들 들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7057번님, 갑상선암 수술하셨다고요? 환부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곳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7057번님 축복합니다. 9719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행저질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을 얻는지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듬뿍 느끼시는, 듬뿍 맛보시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고요. 2753번님도 기도문 감사합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이세요. 2753번님. 1234번님,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무덥고 답답한 날씨를 상큼하게 바꿔주는 행저진라 덕분에 기운을 차립니다. 저녁 기도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9855번님,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감사송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감사송 신청곡 제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457번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의 치료자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녁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이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그리고 사연들도 동일한 창구로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고 있는 행저진라, 우리가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새한글 성경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8장이에요. 잠언 새한글 성경 버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찬양 나누고요. 오늘 잠언 8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잠언 8장 지혜가 외치다. 지혜가 부르고 있잖아. 깨우침이 소리 지르고 있잖아. 언덕 꼭대기에, 길가에, 네 거리에 지혜가 서 있어. 성문 곁에, 성 어귀에, 드나드는 문 앞에서 외치고 있어.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내가 외쳐요. 내 목소리를 인간들에게 내는 것이에요. 깨달으세요, 어수룩한 여러분, 조심하는 법에. 정신을 차리세요, 어리석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품격 있는 것들을 말하니까요. 내 입술을 열면 올곧은 말

말이 나오니까요. 내 입은 진리를 널리 알리지요. 내 입술이 역겨워하는 것은 불의지요. 공의로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그 중에 꼬인 것이나 뒤틀린 것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 보면 그 모두가 맞는 말이지요. 알물 찾은 사람들이 보면 옳고든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나의 훈계를 받으세요. 가려뽑은 금보다 알물 얻으세요. 지혜가 진주보다 나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것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나 지혜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살아요. 암과 신중함을 찾아내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것, 나쁜 길, 진실을 뒤집는 입을 나는 싫어해요. 조언과 두루 살핌은 나한테 있어요. 나는 깨달음이에요. 나에겐 힘이지요. 나를 힘입어 임금들이 다스려요. 높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법을 만들고요. 나를 힘입어 고관들이 다스려요. 지체 높은 사람들과 모든 공의로운 재판관들도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나를 찾을 거예요. 부와 명예가 나한테 있어요. 물려줄 재산과 공의도요. 나의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가려뽑은 은보다 나아요. 나는 공의의 길을 가요. 정의의 길 가운데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지요. 그들의 광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을 가기 시작하실 때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일하시기 전 옛날부터였지요. 까마득한 때에 내가 세워졌어요. 맨 처음 땅도 있기 전이었지요. 깊은 물도 없을 때 내가 나왔어요. 물 가득한 샘들도 없었을 때였지요. 산들이 자리 잡기 전이었어요. 언덕들보다 내가 먼저 나왔어요. 그분이 땅과 들을 만드시기 전이었어요. 육지의 첫 흙먼지도요. 그분이 하늘을 만드셨을 때 거기 내가 있었어요. 그분이 깊은 물 위에 둥글게 금을 그으셨을 때였지요. 그때 그분이 저 위에 구름을 단단하게 하셨고 깊은 물 샘솟는 곳을 튼튼히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바다의 테두리를 두르셨고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때 땅의 밑받침을 잘라 만드셨어요. 나는 그분 곁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어요. 하루하루 기쁨이 되어드렸지요. 어느 때나 그분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세계, 곧 그분의 땅에서 웃고 있었어요. 인간이 나의 기쁨이었지요. 그러니 젊은이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복 있을 거예요. 내 길을 지키면. 훈계를 듣고 지혜로워지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복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는 하루하루 내 집 문을 지켜보고 내 집 문기둥을 지키고 있어요. 나를 찾아낸 사람은 생명을 찾은 사람이거든요. 여호와의 마음에 쏙든 것이지요. 나를 놓친 사람은 스스로에게 미치는 짓 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사랑하죠. 행저질라 잠언 8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몸이 지친 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상처받고 억눌리고 때로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마음을 안고 이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지켜보려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니 마음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고 제 명분만을 보호하려 힘썼던 부끄러운 현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힘으로 버티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의욕이 나지 않는 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좌절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강한 회복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결코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이 이제는 치유가 시작되는 곳이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하시고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내려놔야 할 것은 내려놓는 평안을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밤 지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네요. 좋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아멘입니다. 5101번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3186번님, 오늘도 기도문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가져가셨고요. 6839번님은 청주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반갑습니다. 5329번님, 피디님, 찬양 들으면서 걸어가며 함께합니다. 공원길이라 조용하네요.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어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귀한 시간이고요. 공원길,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자연을 만끽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혹은 각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꼭 한 번쯤은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보내셔도 좋겠어요. 마음이 어떠하든지 또 이 하루가 어땠든지 그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마음이 정돈되고 주님의 또 마음을 구할 수 있고요. 잠잠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전한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저녁이길 소망해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 한 가지는 동정녀 말에게 나셨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 나셨다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말에게 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성도의 위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위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거,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주는 요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게 보이죠.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정말 자유로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살만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였어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충만했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몰아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창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서 이 땅을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는 순간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서 이 세상이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을 덮어서 빛이 쓰라므로 말하면 빛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는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빛이 사라져서 이 세상이 그야말로 흑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흑암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금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흑암투성이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알죠. 이 세상은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법원이 있고 경찰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그런 교육이 그런 정치가 그런 법이 이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만들고 썩은 곳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각 가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항상 소망이 있고요. 아이들이 너무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놀고 웃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조사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상처를 그렇게 줘요? 다 잘해보겠다고. 근데 부모도 사실을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한테 또 상처 입어보지 않은 부모 있으셔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또 상처를 주고 반항을 많이 합니까? 가정이 어디 기쁨이 넘칩니까? 아이들이 조금만큼은요 집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웬만하면요 대전 떠나서 다른 데 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성이 이래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 이 세상 왜 이래? 이게 나라야? 예, 맞아요. 그게 나라예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잘 되게 해보려고, 아, 이런 일도 있어. 여러분, 신문 열 때마다 들린 소식마다, 아니, 세상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세상 이러냐. 아니, 세상 어떻게 이렇게 싸웠어.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죄로 물들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바꾸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하셨어요? 이 세상, 썩은 세상 속에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런 악한 세상 속에 내가 세상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 그 새 나라의 왕으로 예수를 보내마, 내 아들을 보내마,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 없는 세상에서 진짜 빛으로 오셨다는 게, 참 빛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나를 지켜. 돈이 있으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뭐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썩은 세상에 적응하고 이 세상에 정착하고 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부르시는 거, 우리가 여기 나온 게요, 하나님이 택해서 온 거지 내가 온 것 같으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믿고 예수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한 사람만 믿어요. 그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길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자체가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독특한 삶이에요. 그 일을 성령이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아야 돼요. 오늘 주 앞에 나온 분들은 제가 믿기에 다 예수 믿는 분들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구도자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구원자마다, 진짜 예수 믿는 영생 얻어, 진짜 천국가, 내 목숨 걸어도 돼? 아직까지 나 못 찾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면 구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꼭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뭐냐면 그냥 사람, 훌륭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신인 양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오셨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지.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꼭 사람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기도 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인간의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을 죄책 이렇게 불러요. 원죄는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아담도 죄지만 나도 그 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첫 번째는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오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네 가지예요. 자범죄 하나는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거 죄예요. 생각으로. 두 번째 말로 지은 죄, 그것도 죄예요. 세 번째 행동으로 지은 죄, 그것도 죄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안 하는 것, 선한 일인 줄 아는데 안 해, 그것도 죄예요. 이 네 가지를 자범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짊어질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는데 내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선한 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사람의 죄는 천사가 대신 짊어지질 못해요. 천사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소용없다, 인간이어야 된다, 내가 짐승 만 마리를 잡겠습니다, 소용없다, 사람이어야 된다, 이 땅엔 모든 소의 피를 다 들겠습니다, 소용없다, 사람이어야 된다. 내 죄를 살려면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 그래서 내가 내 죄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죠. 하라 하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다 합치면 613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못 지키면 안 된다.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 얼마나 많아요. 못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그 모든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 죄 다 갚았다 하는 뜻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이루어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의를 만들었어요. 완전 무결한 의의. 그래서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의를 믿는 우리에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내가 내 의의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못된 짓 진짜 많이 했는데 의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의의 받아. 의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죄 안 짓고 살 거야. 죄 하나도 안 질 거야. 그래서 난 진짜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결국 그거예요. 내 목숨 바쳐서 내 목산에 폭탄을 두르고 내가 그래서 이슬람 알라를 위해서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오신 의의를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받아. 그래서 의의라고 하는 게 나한테 생겼어. 내가 의인이에요. 그걸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입을 옷 예수 입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내 옷 입고 가면 안 돼. 천국 갈 때는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 옷을 입고 우리가 무슨 삼배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보고 그래도 의인이구나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이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나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 또 다르게 보여달라고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행동으로 말로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진리 하나님이세요. 은혜롭다는 건 뭡니까? 진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호의,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은혜스러우세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그렇게 못되게 살고 이번 생에는 나는 틀렸다는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게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난 너희를 구원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대로 여지없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서 진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많이 섬기거든요. 이런 신 저런 신 막 많이 섬깁니다. 그 신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이 무당들이 부르는 그 신들은요 그야말로 얼마나 장난스럽고 거짓되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해하지 마.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셔. 이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한 명밖에 구원을 못해. 두 명을 구원을 못해.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구원받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과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지난 지금에 어떻게 나를, 2000년 전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죠. 아,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예수님이 피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는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만년 지난 다음에 이 우주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만년 뒤에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죄가 가득 차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혹시 아, 내 죄는 안 될 거예요, 난 너무 악해요, 진짜 악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한 번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사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난 죄가 너무 많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 난 진짜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좋아요. 진짜 내가 악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죄도 용서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죄를 이기지 못해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죄의 유혹에 맨날 넘어져요. 사망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못 이겨요. 사탄의 권세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마귀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잘 몰라요. 알려고 해도 하잖아.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 진리가 준 축복 네 가지가 있는데 읽어보기만 하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제는요, 확실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두 번째는 죄삼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덮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령이 덮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야, 저 모양이야.

0: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너무 형편없어. 이러지 마세요. 성령이 그를 덮고 계세요. 그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덮으셨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실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벽교회 042-531-1482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eyes, turn your eyes off Jesus. 그리고 찬송가 Of My Eyes That I May See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슈전 에스틴의 곡으로 Revelation Song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브라이언 덕슨의 곡으로 Light the Fire Again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CC 와이너스의 곡으로 보혈 찬양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Blood Medley. 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처음으로 만든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주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나목의 음반에 실린 본의 소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시와 그림의 천국 가는 자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만나고 또 힘과 위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승리라는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구주에서 의지함이 영어 찬송 캔디 크리스마스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현아의 누구 때문에 함께 듣고 오셨고요. 천국에 이르는 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바다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리고 강성훈의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970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나눌 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메들리 데이브 겐트의 영어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라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가수 강인원의 매일 주님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꼭 붙드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숨이 턱 막히는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휴가철 생각에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하죠. 이미 많은 분들이 시원한 계곡이나 푸른 바다 그리고 활기찬 워터파크로 떠날 계획을 세우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즐겁고 들뜨는 마음일수록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죠. 수많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단하게 위험한 곳보다 이 정도쯤이야 그리 깊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는 아주 작은 방심의 틈을 타서 순식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드는 법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익숙할 때 영적인 경계를 늦추는 순간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단단히 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방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테너 구균종의 너 시험을 당해와 이지현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그리고 세바스테인 덜미엔 짐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즐거운 휴가철일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방심의 틈을 주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실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깊이는 문제없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내려놓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또 다치는 일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 역시 세상의 즐거움 속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조심하며 영적인 안전도 단단히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동행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 찬양과 아이자야 61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두 곡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주 찬양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보내드릴게요. 땡스기빙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이실로와 이담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라운트리오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밝은 찬양 준비했는데요. 이번 곡은 Look for Miracles, JJ 헬러의 찬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시선을 돌리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일상의 기적들을 매일 발견할 수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삶이라는 것이 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두려움 대신 아름다움에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Look for miracles. 우리 삶의 일상의 기적들을 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JJ 헬퍼의 Look for Miracles 영어 찬양과 아가의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박은미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조항선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곱 가지 때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때, 헌금을 드릴 때, 큰 복과 축복을 경험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예배 드릴 때, 매일 영원토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밤 그 확신을 붙들며 김도연의 샬롬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케인과 데이비드 리오나드가 함께한 Blessed Assurance 들려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잘 두고 있을 때는 확신이 생기곤 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는 데에서 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확신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능력에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심에 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여화를, 이길승의 소망으로,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롤이 함께한 Heart Found Fout, 할렐루야. 그리고 앤 윌슨이 부른 My Jesus, 조시 볼드윈의 I Speak Jesus까지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 쓰시는 분께서 제이어스의 러블레터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아들님이 태교할 때 듣던 찬양인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니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네요.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처음 청취하는데 많은 분들이 묵상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처음 들으신데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네요. 예,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아버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공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히즈 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오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눕니다. 희락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이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희락과 화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름다운 오보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이 듀엣의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 희락과 화평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리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테마를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테마에 맞는 찬양과 찬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과 희락, 듣기만 해도 참 좋은데요.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하고요. 화평은 peace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다마리스의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찬양 함께 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길 바라면서 또 기쁨과 화평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의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의 가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현재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불행한 자신의 모습, 희망과 열정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소유는 아무런 위안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현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용기 있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더욱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캔들 크리스마스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정혜선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워십메이커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것이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치가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죠? 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굳건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 또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나에게 오늘의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인식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렇게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AM 1188kHz 극동방송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북녘 성도들, 특별히 외부의 소식이 닫혀있는 이분들에게 세계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하던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아, 왜 이런 정보가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소식과 방송이 또 북녘에 닿을 때 꼭 복음으로 선한 변화가 일어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녘계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보내는 누군가의 헌신, 물질을 보내고 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 함께하는 2030 남북한 청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저는 대학원생 현희입니다.
4: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저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현희도 있고 나나도 있고 옥순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 국민 대다수 과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0: 없다라고 말하는 요즘에는 특별히 더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도 합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10년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응답은 전체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비율로 머물고 있고요.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응답도 30에서 40%, 통일은 영영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통일이 맺히길 기도하는 자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나요?
2: 아무래도 저는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점점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좀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제 남한에 살아가시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언제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2: 현재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1: 실제적으로는
2: 네.
1: 아, 이 상태로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비관적인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3: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내에 북한 내부 체제 전환이나 또 국제 질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수십 년 좀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좀 궁금합니다.
4: 저 같은 경우는
1: 네, 우리 옥수님.
4: 아, 네, 옥순인데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매주 통일에 대한 기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네. 감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분단된 도에서 오셨으니까.
5: 네. 저는 강원도 중에서도 고성에서 왔는데요. 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통일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행사들이 줄어듦이 느껴졌고 줄어듦과 동시에 제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1: 네.
5: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청년들이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통일이 앞당겨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1: 네. 통일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5: 맞아요.
1: 그냥 분단된 데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통일의 어떤 예상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속속 네. 발표되고 있는데 혹시 찾아본 거 있으신가요?
6: 그 기사가 보니까 MTN에서 뉴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1: 네.
6: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간 설문조사 기반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1: 그냥 막연한
6: 불구하고,
1: 바람인 거죠.
6: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약간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약간 저처럼 절망적인 생각 대신에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네.
6: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아, 근데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6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장 통일 활동가 53%가 한반도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할 거라고
1: 네.
3: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네,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희님이나 좀 비관적인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른들은 좀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4: 맞아요. 아,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위협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통일이 되기를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1: 전쟁의 그런 위협을 계속 우리가 네. 어떤 무게, 짐처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4: 네.
1: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네. 남북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6: 일단은 통일에 대해서 약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0: 약간 이렇게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네. 더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네.
0: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그 결과에 따르게 되면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마저도 통일에 대한 약간 지지도가 낮아지고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 두 국가 적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런 활동이 좀 많아져야 된다.
0: 네네. 특히 네. 또 교회 안에서는 좀 영적으로 청년들이 좀 깨어 있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좀 활동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1: 네. 물론 어떤 뭐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0: 네네네.
1: 실제적으로 통일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0: 맞아요,
1: 좋겠다.
0: 맞아요.
1: 네.
2: 저도 결국에는 지속적 관심이 가장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뭔가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라는 네. 다짐을 하게 되는
1: 좀 기획을 해보세요.
2: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1: 네.
3: 통일이 오려면 우리 안에서의 화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 사회가 진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요즘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1: 분열된 모습이
3: 네,
1: 너무 많죠.
3: 분열된 모습이 네.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이 일어나야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일어났을 때도 더 조화롭게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3: 네.
1: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뭐 출신에 따라서 남녀 세대에 따른 이런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3: 네.
1: 과연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온다 한들 남북한 사이에도 또 하나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분열이 되지 않을까
3: 맞아요.
1: 네 다시 또 통일된 이후에도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가 좀 커지긴 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특히 북한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과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3: 친해져요.
0: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뭐 하나 만들어요. 같이.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한데 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3: 맞아요.
0: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 시대가 같이
3: 맞아요.
0: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생각만 하지
3: 이렇게
2: 말고
3: 뭔가 친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1: 맞아요.
3: 저희가 노출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의 각 교회나 학생이면 학생회, 여전도이면 여전도회.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한 또 모임이나 행사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같이 기획해보고
3: 너무 재밌을 것
1: 탈북민 교회와 함께 해보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3: 가야죠.
1: 좋아요. 우리 나나님 어떠세요?
4: 사실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 오, 네.
4: 제가 사실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북한 동아리였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함께 북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거나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의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경험하기 전이랑 이후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남한 생활을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1: 네.
4: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북한 분들 또한 우리의 정말 형제,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와, 경험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감자님은 어떠세요?
2: 문화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변방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극동 아카데미 2기를

0: 통해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1: 네.
0: 근데 뭔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2: 네.
0: 이런 교육 관련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말 소소로운 모임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3: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북 간 청년이 저도 국동 아카데미 2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4: 두 분 동기신가요?
2: 맞아요.
3: 네. 저도 뭐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남북한 남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항상 괴리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국동방송 아카데미 2기 과정에서 약간 극복하는 기회가 됐었고, 이 청년들 과연 북한에도 관심이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의 기회만 있다면 같이 통일해서 같이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2: 네.
3: 접촉이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만나야 돼요.
3: 맞아요.
2: 그리고
3: 맞아요.
2: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진짜 쉽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만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3: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자.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도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1: 현이, 나나, 옥순,
0: 감자였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 군사작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9월 이후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부대를 실전에 본격 투입하며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최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성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북한 시장 경제 회복과 주민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진시 어민들이 연료 부족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 지역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서한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쟁 권한 법에 따른 공식 보고 절차로 군사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군사작전 개시 후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전쟁 권한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성향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오늘도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체결했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국제 원유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조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이야호가 5만 영엔의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중 이란의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인도인 6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척의 유조선에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란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선박 비격 사건에서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이 선박들을 불법 항로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설치된 항로를 운항했다며 결국 표적이 돼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협력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항로를 우회할

경우 해협 정상화가 더 늦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확보한 원유 물량을 바탕으로 7월과 8월까지는 제품 생산과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우리나라도 중동산 원유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한때 배럴당 $63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다시 상승해 현재 배럴당 $69 선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수준으로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통상 3, 40일치 원유를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9월부터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정세를 지켜보며 공장 가동률과 제품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홍해 등 대체 운송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원자재 비용 부담도 증가해 하반기에는 재고 손실과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하면서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궤도형과 바퀴형 무인 지상 차량 UGV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영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 로봇 생산량을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위험지역 정찰 같은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이 적 점령지역 4km를 이동해 구조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총과 화염 방사기 등을 장착한 무장 로봇이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생포하거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수십 일 동안 진지를 방어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보병과 정비 인력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상 로봇은 한 대 가격이 약 2만 4천 달러로 공중 드론보다 훨씬 비싸고 험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며 사람처럼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방중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7일인 내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왕우닝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친선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교류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박태성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우닝 주석이 곧바로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정상은 전략적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우호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축전 교환과 최고위급 대표단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우닝 주석의 방북에서는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 외교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평안남도 평성시 아파트

물가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평성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중덕동의 12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현재 15만에서 2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만 달러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50에서 60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아파트도 15,000달러 안팎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00달러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성은 전국 최대 도매시장 가운데 하나인 옥전시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보다 창고에서 도매업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들이는 반면 장사 밑천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러와 위안화 가치 상승, 물가 인상에 따라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돈주와 일반 주민 사이의 구매력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입사증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는 중개인과 뇌물 비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어민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추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오징어 조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하지 못해 어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돈이 있어도 시장에 공급되는 유류 물량 자체가 부족해 추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오징어잡이가 어민들뿐 아니라 오징어를 말려 임 가공하는 주민들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연료 부족으로 먼바다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예년 같은 어획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대형 어선들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연안에서도 잡히는 오징어가 크게 줄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민뿐 아니라 건조와 임 가공에 종사하는 주민들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오징어 잡이 대신 가발, 원자재 가공 등 다른 임 가공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에서는 오징어 조업이 한해 살림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경남 북서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이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인천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22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천안 모두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와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고창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여수와 순천에서는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순천 모두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순천 31도, 여수 30도, 고창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자성의 하늘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희천은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희천 22도, 강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희천 29도, 강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1도, 신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31도, 개성과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게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해산과 평강, 운기, 무산에서는 시간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운기 21도, 해산 18도, 무산 1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청진 25도, 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남쪽 바다에서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 남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 북부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신앙생활의 궁금한 점 등 또는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북방을 향해, 또 우리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기도로 표현해 주시고 또 한 줄 응원도 남겨주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드셔보셨을까요? 바나나가 북한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를 살 때 노랗고 매끈하고 단단한 신선한 바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다르다고 해요. 조금만 으깨도 물컹한 덩어리가 될 만큼 농이 익었을 때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 수가 있다죠. 상한 것처럼 보여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바나나가 오히려 달콤한 바나나 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도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달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으로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간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틀비틀거리는 비틀거림을 빛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지요.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고백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연주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회개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벤츠나 BWM을 타고 오지 못하고 11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이탁자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사람을 재우면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감옥소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0: 받으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재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서까지 갔다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회를 가져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참 이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 별로 다들 봉사하지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 양반도 봉사, 저 양반도 봉사, 여기 이거 하는 사람도 봉사, 솔로 하는 사람도 봉사. 다른 큰 교회에서는 다 다달이 얼마씩 주고 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저분들을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봉사예요. 요셉 목사도 여기 봉사예요. 뭐 다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 하나님 안에서 누린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가 믿음이 새 빛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한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새 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든 믿음이 새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한낱가도 맞서긴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이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정경숙 자매의 선곡 믿음의 새빛을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중심인물이 되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의 이야기도 있고 골리앗을 물리친 일도 있고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 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 처했던 일들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오랜 세월에 대한 깊은 상흔과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암울한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참으로 그 참담한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같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다윗의 개인사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구현해 내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열거해 보면 잇대도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또 친구 후세, 그리고 다윗의 쓸 것을 가지고 찾아왔던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과는 다르게 아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있었고, 또 다윗을 속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했던 므비보셋의 종 시바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내고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가장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 아래에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대해서 우호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피난길에 나선 다윗을 굳이 그 뒤를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의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간다. 내가 흘렸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화로 내게 돌리셨다. 결국 시므이는 이 다윗이 몰락하여 피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친족들을 대신하여 보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몰락할 줄 알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면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기가 이 다윗의 칼날에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슬퍼렇게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 다윗이 나를 살려둘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주할 때에는 혼자 남았는데 지금은 자기 지파 사람 천명을 대동해서 다윗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아비새는 처음부터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우리 주 왕을 저주하는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새에게 다윗은 칼을 멈추라 이야기하고 시므이에게는 너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서 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지만 긍휼함이 들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그 막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시므이에게 왜 다윗을 저주하냐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가 하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은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게 하실 하나님도 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한 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이 연약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러나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악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심판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용서하시면 그는 용서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죽이든 살리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므이에 관한 유언이 있습니다. 너는 시므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영접하였기에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무죄한 자가 아니니 그가 편히 스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느끼기에 야, 다윗 뒤끝이 있네. 앞에서는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칼을 드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은혜를 베풀고 뒤에서 칼을 겨누는 그런 가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의 유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유언의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다윗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므비보셋은 자기의 종 시바와 엮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바가 떡과 건포도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피난길에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므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므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은 내 생애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야기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다윗의 왕좌에서의 쫓겨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거

그것은 다윗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다윗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졌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시바의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므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앞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은 시바에게 많은 것들을 다 넘겨주고 빼앗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므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면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 피난의 길에 들어섰던 때부터 므비보셋은 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이 다윗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바가 말한 대로 다윗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윗은 그러냐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너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살짝 뒤로 넘깁니다. 시바에게 있는 재산을 너는 반 나누어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의 허물이나 허점 약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에 반해 이 므비보셋의 신실함과 또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다윗보다는 지금의 므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 피난길의 목적지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대단히 많은 식량을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지금 곤란 가운데 처한 왕을 도와주면 만약에 다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큰 재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다 약간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식량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신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피난길에 있는 몰락한 왕의 모습이든 아니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여서 회복될 다윗 왕권이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존대하고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길에 나온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의 예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상의 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날들을
내가 계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

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여전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잘 이해해서 잘 구현해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어리석기도 하고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죄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의 극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서 생각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늘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신앙의 싸움, 고난, 시련, 고통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밖에 남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 원수들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습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뭐라도 해야죠. 팔로 치든 발로 차든 아니면 이로 물어뜯든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달려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해석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크고 풍성합니다. 이런 겁니다. 마치 품꾼이 하루 종일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일한 이유는 일을 마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러러 보는 모습입니다.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은 왜일까요? 이 품삯을 받고 모아서 돈을 많이 벌자, 이걸 계속 불려나가서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도록 그 자산으로 삼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내 손에 주어지는 이 품삯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

아이들 밥 먹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뭐 사주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을 이 품삯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품꾼이 품삯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그 원수들에게 내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긴 것과 같다 이런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는 것 이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여기를 딛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 하나님 사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목사님 고난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보고 있는 것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아 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그런 나에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대하여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힘에 겹도록 고난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두시는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시련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가? 너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 그런 나를 의지해.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은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처한 모든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 멋진 기도일 때도 있고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원수와 대적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 잊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불평과 원망과 떼쓰음을 기도로 받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난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할까? 시련 속에서 여전히 주저앉을까?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냥 울고만 있을까? 이게 시각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땅을 쳐다봅니다. 한숨을 땅에 토해내고 눈물을 땅에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한 그 하늘 얼굴을 들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굳이 앞뒤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상황과 처지, 그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0: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질문하고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찾아내야 할 답입니다. 다윗은 찾았습니다.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이 다윗이 낸 모범의 답의 길로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을 예정이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포항이 25도, 대구와 부산, 목포가 24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 대전이 22도, 개성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 34도, 함흥과 강릉이 33도, 서울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전, 광주가 30도, 목포가 29도, 강계가 28도, 해산이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 구름까지 잔뜩 끼어 몸도 마음도 쉽게 무거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은 첫째, 환난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인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진심어린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유명한 시편 18편의 원형이 되었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해요. 이 노래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왕이 되어 여러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은 경험까지 다윗의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드린 감사와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의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듯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간증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구속사의 노래입니다. 시편도 아닌 역사서의 50절이나 되도록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등 3절까지 1인칭, 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노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사울도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은 있지만 사울의 신은 없어요. 사울은 사람과 환난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을 원망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시고자 그에게 수많은 환난을 주셨고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꼈어요. 그 경험이 노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없고 구속사도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셨나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꼈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나요? 즉 구속사의 노래가 있나요? 구원하신 그날은 둘째, 진노로 응답하신 날입니다. 4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해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6절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는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결코

볼수 없던 내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동안 아이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눈을 맞추며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동물 중에 눈을 맞추며 젖을 먹도록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는 인간이 젖은 물론 사랑을 먹으며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젖을 찾듯 멸망과 사망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내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입니다.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해요. 다윗은 9절부터 16절까지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며 발아래가 어두캄캄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응답인 거예요. 내 기초가 무너지고 내 삶의 심판이 임해야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부도와 바람, 건강 문제 등으로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원수들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진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한 죄를 회개하고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큰 분노와 결핍 속에 성장한 저는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결혼했어요. 하지만 전쟁 같은 부부 싸움만 계속되자 저는 이혼을 부르짖으며 죽고 싶었고 급기야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했지요. 그러다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사망의 물결이 저를 에워싼 듯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와 수년간 수월의 줄에 묶인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큐티하면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제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혈기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만 저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조차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냈어요. 그런데 막내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학업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8절 말씀처럼 마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며 능력을 숭상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미워하며 불의의 창수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갔을 저를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가족을 만나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 때문에 수고한 막내의 방을 깨끗이 정돈해 주겠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아뢰었기에 노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은 결코 볼 수 없던 내 모습을 보게 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구속사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신 그날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나만의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결코 볼 수 없던 제 모습을 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0: 감사합니다. 사망의 물결과 수월의 줄이 저희를 애워쌀 때 사울처럼 원망만 쏟기보다 다윗처럼 그 순간에도 주께 아뢰길 원합니다. 내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죠?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룻기 2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의 이 대분가로 나누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배경 형성이 되는 거 참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때 가르쳐주고 신도 있게 예수님의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

0: 또 가르쳐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운동, 성령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 40명이란 사람을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 신약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내가 교직원 때도 했지만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총 따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음한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지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하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의 곳곳에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 내용은 해피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자.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의 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만족은 사라지고 마음은 쉽게 위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분배는 불공평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한 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바라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는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비교는 결국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남에게 주신 은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책망하신 이유가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순종을 가로막았습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스스로 작게 여기며 움츠려드립니다.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받은 양은 달랐지만 충성은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의 평가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0: 칭찬의 결과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지 보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보다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큰 교회를 바라봅니다. 넓은 예배당, 많은 성도들, 다양한 사역을 보며 제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도 초라하게 비칠 때도 있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사람의 다섯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를 세워가시며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은 사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다섯 달란트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섯 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한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받은 달란트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달란트를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열매가 되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요.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감사로 주님께 하려며 하루를 승리하게 소망하며 네, 오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지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께 예배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루를 살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루를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도 그 가슴 벅찬 사명을 향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오늘부터 에스겔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 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말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

0: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에스겔의 말씀. 이 에스겔은 선지자죠. 에스겔 그러면 그 말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에스겔 1장을 가시면요. 이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 족속이겠죠. 예, 이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언제였냐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에 갈대아 강 그발 강가.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혔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 아니고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바로 전이 여호야긴인데 후손으로는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숙부인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여호야긴이 다윗 왕가의 마지막 직속 왕으로 직통 혈통을 갖고 있는 마지막 왕으로 합법적인 왕으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이제 1차 포로기입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간 거는 주전 597년경 정도가 되고 이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 이렇게 돼 있죠. 넷째 달 자기 나이 서른째 해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에스겔에게 임한 계시 이후에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한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대예언서. 그래서 선지서 중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이 에스겔은 48장까지 되어 있는 큰 대선지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대선지서에 속한 성경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오늘 이제 25장부터 묵상을 하는데 그 앞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특별히 8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이제 떠나서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열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스겔 25장을 보시면요. 25장을 보시면 이 에스겔 25장은 암몬과 모압. 그죠? 암몬과 모압. 오늘 본문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죠. 에돔, 블레셋.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이웃 나라들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이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 시돈 이쪽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아주 강대국 무역하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다 유다와 가까이 있고 또 의지했던 나라들입니다. 또 애굽 애굽은 29장부터 32장까지

까지 제일 긴 장을 할애해서 이들의 멸망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총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 총 여섯, 일곱 개, 두로 시돈까지 합치면 일곱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소망,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언하시고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역사들. 이게 이제 에스겔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의 중요한 줄거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심판, 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의 심판,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은 회복의 소망,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6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8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어지는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역사의 출발 모든 예언의 출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속에게 돌려라. 암몬족속에게 얼굴을 돌리라는 건 암몬족속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암몬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모압족속이 나오죠. 자, 암몬과 모압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창세기 19장 36절부터요. 8절까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큰 딸이 모압, 작은 딸이 암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 땅, 고모라 땅 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가 패역하고 더러운 땅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롯의 가족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이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빨리 나와라.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다 끌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선 아버지랑 두 딸만 겨우 이제 피해가지고 이 동굴로 소알 지역의 이 동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딸들이 야, 이 세상이 다 망했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할 방법이 없구나.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33절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날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끝이다. 한계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머리를 쓰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그 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급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가서 이 성에 피신하는데.

아니 술을 언제 가져갔나 모르겠어요. 동굴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술은 챙겨간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술은 내가 잊지 않고 꼭 그게 가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그걸 보니까는 좀 넉넉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자기만 훌쩍훌쩍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마시고서는 그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이 두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이 모압과 암몬.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치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 동족이다.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후손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꾹꾹 참고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역사가 오래 흐르고 모압과 암몬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아주 고소해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침공할 때 스파이 노릇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면 망하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망하게 하는 아주 고약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그것에 관하여 또 유다 족속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 아하, 좋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의 attitude,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끌려가면 우리 조상 롯의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끌려가는구나.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이래야 되는데 고소하다. 잘 됐다. 이웃이 망하는 거를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고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고 내 열매를 먹고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다 빼앗긴다. 5절에 내가 랍바를 5절에 이 랍바는 어디냐면 암몬의 수도를 랍바라고 합니다. 랍바. 이 암몬의 수도 제일 좋. 그러니까 이 우리로 하면 암몬의 서울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자, 여러분 사람 사는 도시가 낙타의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황폐한 완전히 이 침공, 대적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불탄 이 현장. 이게 낙타의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죠 풀만 무성한, 잡초만 무성한 황량한 땅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성소. 여러분 특별히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늘 가 있는 그 성소가 이방 민족에 의해 무너질 때 아하 좋다,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것.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유다 족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땅, 민족이죠. 그것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또 이어서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망하는 게 손뼉 치고 좋아하고 발을 구르고 좋아하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저렇게 하더니 잘 됐다. 아유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0: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로 심판하게 하시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뼉 치고 발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3절 끝에서 아하 좋다라고 했던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도 이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안 되면 잘 된다. 그러지 말고 절대 손벽치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암몬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이웃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 유다 땅의 멸망의 세력들, 바벨론이 와가지고 휩쓸면 바벨론이 유다만 가만두겠습니까? 그 옆에 이웃 있는 나라들도 이왕 와서 쓸어버리는 거 한 번에 다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웃이 안 되고 무너지는 게 결국 우리도 안 되고 무너진다라는 걸 모르고 저 옆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는 것 같더니 망했네, 고습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생, 이웃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8절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자, 여기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은 이제 첫째 아들의 나라죠. 그 앞에는 암몬은 둘째 아들의 나라고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하는데 이 세일은 어디냐면 모압, 이제 세일은 에돔 산지를 말합니다. 모압과 세일이 살던 그 지역, 이 땅을 말합니다. 에돔 산지. 이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얘네들은 특별하지 않아. 내가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이라는 말은 어깨란 뜻도 있습니다. 어깨. 모압의 어깨. 그 나라에 있는 영화로운 여러 성읍들 벳 여시못, 바알 무온, 기랴다임을 열고 연다라는 건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그 성문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암몬족 속과 더불어 동방사람에게 넘겨준다. 동방사람은 동방지역에서 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582년, 81년경에 이들도 함락시키죠. 자, 암몬족 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암몬족 속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모압에게도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이렇게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멸시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잘하네? 격려해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향해 심판하실 때는 가장 소중한 이웃을 가장 멸시하며 무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을 품어서 멸시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무참히 훼파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암몬 족속이 보인 반응은 아하 좋다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사진 찍히고 기억되고 있는지 긴장이 되죠. 암몬이 이스라엘의 평망 앞에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멸시하였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한치도 틀림이 없을 것임을 생각하며 위로받는 아침, 나를 돌아보며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유다의 형편을 비웃고 외면했던 모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관심 가실 것을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기록하면서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자신을 더욱 깊이 살피심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방향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밖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제 은혜의 세 번째 방향을 오늘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은혜는 먼저 저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여기 아래에서 위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은혜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밖으로 흐른다. 자, 은혜는 어디로 흐른다고요? 밖으로. 저 위에서 아래로. 여기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흐르고 흐르는 그 은혜는 그 다음에 어디로 흐르는가 봤더니만 저 밖으로 막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3장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삼켰던 그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토해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를 다시 저 땅 위로

올라서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1절과 2절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걸 꼽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두 번째로. 두 번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이 두 번째로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불순종, 우리는 그냥 이 요나서 읽으면서 아 그래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데, 예,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저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이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거기 욥바에서 거기 오른쪽 동편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정반대편, 이제 서쪽이죠, 서쪽.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저 서쪽에 있는 그는 다시스로 가더라. 예,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딱 봐도 우리가 알지만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요 대략 한 9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다시스가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럼 이 다시스까지는 거의 한 400km 이상? 이 정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니느웨로 가는 것에 비하면 거의 4배 이상 되는 그런 먼 데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다시스는요 걸어서 못 가요. 니느웨는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이 다시스 가려 하면 절대로 걸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이 어떤 의미였냐면은 대략 이런 느낌? 땅끝이요, 땅끝. 예. 이제 저 너머에는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이 세상의 끝. 거기가 바로 다시스인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지금 그곳으로 가버렸다. 이게 지금 요나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불순종은 그냥 말을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 반대편으로 완전히 내달려 간 거. 이게 지금 요나가 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똑같이 다시 주실 때에도 똑같이 주시더라. 먼저 1장에서 제일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3장에서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네. 여러분 중간에 이 요나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만 이 요나에 대한 신뢰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네.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똑같은 기회를 주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이 없고 늘 한결같고 충만하신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 40년 전반부에 대하여서 여러분 성경은 얼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모든 이야기는 다 후반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그의 이야기의 시작이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 지금 선 이 땅에서 내 뭔가가 끝났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스러운 분들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 주시면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우리가 있는 여기 아래까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요. 자 하나님 요나에게도 그래주신 거예요. 저 위에서 요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를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고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단지 요나 한 사람의 회복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요. 보니까 자 요나에게 부어져서 요나를 일으킨 그 은혜는요. 요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요나에게서 그의 그 밖으로 흘러가면서 그의 밖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으켜내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들어온 그 은혜는 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더니만 그 다음에는 저 밖으로 막 흘러넘쳐가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그런 흐름은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물이요. 물이 흘러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컵에다가 물을 한번 붓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빈 컵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컵 안에 그 물이 점점점 차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이 물이 차올라서 이 컵의 아귀까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도 이 물을 붓기를 멈추지 않고 거기다 계속해서 물을 붓고 또 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당연히 그 물은 그 밖으로 막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혜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은혜가 점점점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며 그 힘으로 그 은혜는 우리를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운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를 그 은혜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는 이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결국 우리에게서 저 밖으로 막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운 그 은혜가 이제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막 다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요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 요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자, 그 이후에 그 은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요나의 그 밖에 있는 어디까지 그 은혜가 흘러갑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땅까지 그 은혜는 막 흘러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거부할 수 없었던 요나가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만은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긴 하는데 그냥 하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땅에 딱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가가지고요 요나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설교를 합니다. 가장 짧은 설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가서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말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다 다섯 마디예요. 단어가 딱 다섯 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드 아르바임 욤 베 니느웨 네우파케트. 이게 뭐냐면은 오드 하면 앞으로예요. 앞으로. 아르바임 욤 하면 40일이 지나면 베 니느웨 네흐파케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가. 이 다섯 단어의 말, 다섯 마디의 말만 그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고작해야 다섯 단어, 이 다섯 마디의 말이 그 땅에 딱 떨어졌는데,

그러자마자 여러분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다 돌이키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했던 모든 이들이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다 금식을 하면서 막 돌이키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미난 대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도 나도 배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부터 누구까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 니느웨 왕, 그 땅의 왕이 그렇게 배옷을 입고 회개를 했대요. 근데 저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는 이건 사람도 아니라 아예 가축들도 배옷을 입고서 회개를 했대요. 이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럽던지요? 여러분, 은혜는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그 은혜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면 우리 집에 일찍 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요나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요나가 뭘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스로 다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요?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저 최소한의 일을 했을 뿐인 겁니다. 네. 그냥 몇 마디의 말을 외쳤을 뿐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도 은혜는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 밖으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막 다 살려내더라.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는 절대로요, 절대로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스스로 막 저 밖으로 막 흘러가면서 그 은혜가 닿는 모든 이들을 다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강력한 힘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고민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은혜가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저 밖으로 막 흘러가면서 막 온갖 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본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은혜가 그런 흐름 속에서 막 흘러가며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 흐름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자, 은혜의 물결이 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막 흘러가면서 그 흐름을 통해서 닿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지금 나는 누구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우리 저 밖으로 흘러갈 때 나는 그 물결을 흘려내는 물길인가, 아니면 그 물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여러분이 둘 중에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 속 요나가 누구였는지를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그곳 이 니느웨 땅에 가라고 한 것은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은혜의 물결을 힘차게 흘려내는 물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땅에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을 보니까 가긴 가요. 가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뭔가 봤더니만 거기서 그는 오히려 그 물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가 한 일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짧은 설교가 증거인 겁니다. 그게. 만약 그가 거기서 기꺼이 그 은혜의 물결을 흘려내는 물길이 되고자 했다면요, 얼마든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래서 온갖 말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위하여서 그런 온갖 노력을 다 할 수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최소한의 순종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니까 외치긴 외쳤죠. 하지만 가서 그저 몇 마디의 말만 외쳤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요나가 하긴 했죠. 하지만 하는 둥 마는 둥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긴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나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냐면은 여러분, 막 이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데 무슨 짓까지 했냐? 여러분,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모들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겼대요.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짓을 했던 진짜 원수가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아수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존재.

자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예, 싫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흘러가는 거 좋아요. 요나도 왜 그게 싫었겠습니까? 요나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린 이 은혜를 함께 다 누리는 거 그게 왜 싫었겠냐고요. 요나도 그걸 바라죠. 여러분 그걸 원하죠. 하지만 그게 아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요나는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가로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최소한의 순종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를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 물결을 가로막았나요? 여러분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 봤듯이 자 그는 나름 그래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여러분 요나가 그걸 아무리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 방해를 거침없이 다 넘어가더라. 여러분 혹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 요나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선 분들 계세요? 내가 혹시 이 말씀 속 요나는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걸 거스리고 있는 또 다른 요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상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막 우리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만 복 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되는 모든 이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을 딱 그어놓는 겁니다. 우리 선을 그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내가 정한 그 경계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하지만 내가 정한 그 경계 밖에 있는 남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만약 우리라고 한다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진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저만 못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내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남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두를 다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모두를. 나도 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게 설령 아수르를 할지라도 그 모두를 다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나도 복되게 하시지만 나를 통해 내 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그와 같이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모두예요.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생각할 때 지금 나 아닌 남들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한 게 나라면 내가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의도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요나죠. 그래서 그 정반대편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 요나 말고 다른 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 속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의 흐름을 기꺼이 흘려내는 물길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쪽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증거예요. 자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반대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에 펼쳐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성읍으로 그 은혜가 힘차게 막 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단박에 다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근데 오직 요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받느냐? 여러분 그렇게 니느웨 온 도성이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서 그 성읍 한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그 돌이킨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요나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모두가 그 성읍에 있는 모두가 다 그 기쁨을 누릴 때 오직 한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예요. 하늘의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은 그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은혜는 어차피 흘러가요. 어차피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두를 결국엔 다 살려내요. 다만 그렇게 모두가 다 은혜로 기뻐할 때 그걸 가로막는다면 나만 혼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나만 그 바깥에 놓인다. 그러니 모두를 다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지 않는 건 내 손해다. 영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밖에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기꺼이 그 물결을 흘려내는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거니까. 그걸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큼 꼭 다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기도.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껏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와 상관 있는 누구만을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좀 일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주일에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찾아나온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날만큼이라도 우리는 일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남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찾아나온 이 한날 이 한날만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이 교회 올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뭐 더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뭘 알아야 더 길게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 말밖에 기도할 말이 없지만 뭘 믿는 거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요나의 설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저 몇 마디의 말이었지만 그 몇 마디의 말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힘을 가져서 그 온 도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도 그 짧은 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 집에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네. 누가 우리의 삶에 정말 거칠게 끼어들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끼어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적어도 오늘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나온 우리들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나만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나는 기꺼이 남들의 은혜를 빌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든 흘러갑니다. 우리가 설령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그 물결은 얼마든지 흘러간다. 오늘 요나가 그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는 어딘가? 만약 그 은혜 안에 충만한 기쁨 한복판에 내가 거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그 물결을 가로막는 장애물 되지 말고

그 물결을 기꺼이 흘려내는 물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에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만남에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미운 누군가를 만나도

0: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일회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일회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6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색 가지나방이라는 나방을 아시나요? 이 나방은요, 이 나방의 애벌레는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붙어있는 가지 색깔을 그대로 몸에 입혀버리죠. 회색 가지 위에 있으면 회색이 되고 짙은 가지 위에 있으면 짙은 색이 되고요. 사진으로 봐도 어디까지가 가지고 어디까지가 벌레인지 한참을 들여다봐야 할 정도라니 자연이 만든 위장술치고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그 색을 알아차리는 걸까 싶어서요. 아예 그 애벌레의 눈을 가려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똑같았어요. 눈을 가려도 여전히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의 색을 그대로 몸에 새기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애벌레는 눈이 아니라 온 몸의 피부로 그 빛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몸 전체가 스며들듯 물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흔히 뭔가를 안다는 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애벌레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닮아간다는 건 보고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으로 눈을 읽고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넘어 그분의 빛 안에 온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치듯 지나가는 기보다는 그 빛 안에 조금 더 머물러 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목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강수미입니다.

네, 현석주 교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마소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도 사연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역시 만나 준비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만나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아주 예쁘게 꾸며진 말씀 카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다시 듣기 하고 있어요. 장르 불문 꽁트 퀴즈, 스페셜 꽁트 퀴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르가 또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성한 곡 듣고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썸머 스페셜 추억의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다시 듣기. 자, 오늘은요, 예, 저희가 스페셜 꽁트 퀴즈,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장르로 재미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고 재미나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던 코너인데, 자, 스페셜 꽁트 퀴즈 다시 듣기. 오늘은요, 뭐, 지금도 방송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 배틀, 구했다 홈즈. 아시죠? 물론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 포맷입니다만 살짝 빌려왔죠. 구했다 홈즈 버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 의뢰인의 사연이 아주 절박합니다. 식구들도 많고 가축도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싸우는 통에 제발 집 분가 좀 시켜달라고 눈물로 찾아온 의뢰인입니다. 바로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오늘 꽁트의 배경은 바로 창세기 13장입니다.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하란을 떠나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큰 부자가 되었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은과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가진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넓은 땅이 좁아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과 물을 차지하겠다고 매일같이 멱살잡이를 하며 싸우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한 집안인데 매일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통 큰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분가하자.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고 네가 우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라고 선택권까지 양보하면서 분가를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선택이 시작이 된 거죠.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온통 화려해서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화려한 요단 지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소돔 지역이었죠.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화려한 소돔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바로 오늘 부동산팀 뽁팀이 추천하는 초특급 펜트하우스죠. 반면에 양보하고 남은 아브라함은 겉보기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떡팀의 매물 헤브론 마므레의 전원주택에 머물게 되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아서 소돔 펜트하우스를 선택했던 조카 롯은 나중에 그 도시가 무너질 때 목숨만 겨우 건져 도망쳐야 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의 이익 대신 화목을 택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축복으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사전쟁을 부동산 예능 톤으로 코믹하게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자, 구했다 홈즈 버전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제8화 구했다 홈스 마블의 전원주택대 소동과 고무라 펜트하우스 본격 리얼 발품 부동산 중개 배틀 구했다 홈스 이사가 급한 당신을 위해 모양도

0: 크기도 위치도 가격도 천차만별 당신의 예산과 필요에 꼭 맞는 최적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당신의 드림하우스를 위해 우리가 나섰다 구했다 홈스. 자, 의뢰인의 필요에 꼭 맞는 집을 각각 양 팀에서 맞춤 추천을 해드립니다. 의뢰인은 두 집의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선택을 받은 팀에게는요, 900리터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팀의 중개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뽁! 팀 청약 전문 부동산이죠. 갈마동 미니 부동산 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주택 청약을 꽉 잡고 있는 미니 부동산 서 대표예요. 제가 주택 청약 도전만 수십 번 했는데 근데 여지껏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가 분석한 주택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복덕방을 차려버렸잖아. 고객님, 나만 믿어요.
0: 다음은 떡팀 단기 전세 전문 부동산 하기동 이정도야 부동산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아유, 안녕하셔요. 아유, 뭐유, 이상한 소리하고. 아유, 나 정도는 돼야 그 중개인이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으로 뭐 똘똘 뭉친 그냥 이 정도야 부동산 이 대표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그 교계 몸을 좀 담았었는데 아 뭐 그때 뭐 참말로 이사를 많이 했지요. 지하 단칸방부터 옥탑 테라스 거정 아주 그냥 섭렵을 했슈. 이 정도는 돼야 이 고객님의 필요에 딱 맞는 매물을 그냥 구해드릴지 뭐. 그러지 않겠슈? 고객님 이 매물 의뢰하신 순간 뭐 이미 뭐 구했다. 응? 홈즈. 응.
0: 네. 두 팀 모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뢰인은 어떤 집을 찾고 있는지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자라강이에요. 저의 패밀리 이즈 남편 아브라함 리 앤드 조카 루니. 존니? 노노, 론니예요. 우리 조카 로시는요, 그냥 조카 아니에요. 아들 같은 조카. 우리 아블람 남편이 하란에서부터 매일매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싸워. 너무 싸워. 왜냐하면 우리 집에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I'm sorry. 맨날 싸워서 따로 살아요. 해. 그래요. 분가? 분가 시켜야 해. 노노노. 돈은 생각하지 말고 추천해 주세요. 좋은 집으로 추천해 주세요.
1: 네네, 고객님. 정말 잘 오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생긴 거랑은 다르게 아주 넉넉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아, 저희 미니 부동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오랜 기간 상위 1%의 고객분들께 이 특별한 고급 주거 공간을 거래하는 럭셔리 하우스 전문 복덕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럭셔리
1: 해요.
2: 네.
1: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이에요. 이 시대 최고의 도시죠. 전 세계 미식가와 이 패셔니스타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행의 중심지, 세계적 명품 거리가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바로 소돔에 위치한 초특급 펜트하우스입니다. 사실 이런 집은 없어서 못 사는 집이거든. 내가 꽁꽁 숨겨놓은 집인데 고객님이니까 제가 오늘 푸는 거예요.
2: 아직도 저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
1: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소개할 소돔 펜트하우스는요, 심지어 더블 역세권, 더블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초대형 평형수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실평수 100평이 넘는 대형 면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넓은 실내 공간과 탁 트인 개방감까지 아주 끝내주지 않아요. 세대 간의 간섭이 전혀 없고요. 또 입구에서부터 철통 보안을 해줘서 안전과 이 프라이버시를 최고로 잘 지켜준다는 게 우리 소돔 펜트하우스의 자랑거리예요.
0: 대단한데요?
1: 그래서

0: 이 펜트하우스에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외에 뭐 저기 국민 MC 미니미니. 세상에 여기 살잖아.
1: 정말 정말.
2: 아 뭐요?
0: 이 자재들 퀄리티 좀 보세요, 고객님. 이 벽은 싹 다 이태리 직수입 대리석이에요.
1: 좋다 좋다.
0: 욕실은 월풀 욕조. 아 화장실 아 나 얘기 안 하려는데 세 개.
2: 아니 세 군데서 동시에 싸나? 뭐 세 개나 필요해요?
0: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아 생각해봐 고객님. 이런데 살면은 안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1: 맞아 맞아.
0: 사람은 이 노는 물이 중요한
1: 그렇지,
0: 거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예.
0: 근데 뭐? 비싸다고? 고객님 이 정도면 싼 거예요. 고객님 아우 시세를 잘 모르시는구나. 아 그리고 고객님 나는 특별히 소돔 펜트하우스에서 제일 이 끝동을 좀 추천해요.
1: 왜요, 왜요, 왜요?
0: 아니 뭐 그냥 거기는 이제 오랜 복덕방업에 종사하면서 생긴 뭐랄까 뭐 특별한 어떤 something like that 예지 뭐 그런 것 같은 건데 아무래도 언젠가 한번 크게 목숨 걸고 도망갈 날이 생길 것 같아.
2: 아, 뭐요?
0: 아니 그러니까 살다가 도망치기 제일 좋은 끝동이 아주 그냥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뭐 저기 다른 건데 집사람한테 도망갈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도 전해줘. 아니 몰라 그냥 느낌이 그래.
2: 아 뭐요? 아유 고객님 뭐 사람 말이죠. 아 저렇게 번잡스러운 데서 오래 살면 못 쓰는 법이어요. 아유 그래서 저희 떡팀 이 정도야 부동산의 추천 매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아싸네. 아이고 뭐 그러세요. 저희 헤브론 마무레 스프리 눈앞에 쫙 펼쳐진 이거 뭐 보이시면 뭐 고급 전원 주택이요. 넓은 요단강도 보이고 아 여기서 보면 저기 느보산이요. 저게 느보산도 보이고 아주 한 폭의 그냥 아름다운 작품이요. 작품 마무레 전원 주택. 고객님 아유 뭐 사람이 이런 곳에 살아야 되는 거요. 멀리 갈 곳 없슈. 온 가족이 앞마당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텐트도 치고 아유 이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아유 이러면 그냥 가족 간에 없었던 정도 생기고요. 아유 얼마나 좋겠슈. 자 요즘 집 안에 들어와보쇼. 이거 보여 이거 내 집 내 안방에 그냥 자연경관이 그냥 다 보여요. 매일매일 여행지에 온 것 같이 아유 뭐 웰빙 하는데 뭐 아유 이게 진짜 웰빙이요. 이게 자, 아니 담장이 없어서 사생활 보장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0: 아유, 다 보여 어떡할 거야
2: 고객님. 이거 보슈 이거 반경 10km 안에 개미 한 마리도 안 살아요. 사생활은 무슨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1: 아유,
2: 아유 오죽했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천사들도 가끔 보내줘요. 아주 살아있을게. 아 그러니까 고객님 좀 심심하다 싶으면 또 여기 농사 짓기 좋아요.
1: 아 그래요?
2: 소소하게 그냥 농사 짓고 또 네. 농사 짓는 거 지겹다 싶으면 여기 철 구리도 많이 나와요.
1: 철이랑 구리?
2: 뭐 호미 하나 들고 슬슬 그냥 땅 파도 그냥 이따 시만한 철이 나오고 그리고 애들 그네도 만들어주고 미끄럼틀도 만들어주고 아유 그리고 고객님 제가 그냥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라고는 그냥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다가 이거 뭐 그냥 어느 날 사람 비스무리 한 분이 저기 상수리나무 아래로 찾아올 거예요. 잘 들어요. 그분 사람 아니요. 천사.
1: 천사?
2: 천사요. 그니까 섭섭하게 기냥 보내지 말고 잘 좀 대접해줘요. 좋은 일이 생겨요. 여튼 지간에 구했다. 보죠. 저희 떡팀에서는 헤브론 마무레 전원주택 매물 아이 추천해요. 아.

네. 무슨 소리죠? 썸머 스페셜. 아, 오늘은 추억의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부동산 중개 배틀, 구했다 홈즈를 아류작 버전으로, 오늘 창세기 13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뭐 어떤 걸 선택했다라고 오늘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성경일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다 아시죠? 예,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로 향했고 또 한 사람은 물이 넉넉하고 온통 화려해서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화려한 요단 지역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을 했죠. 이 사람은 당장 눈앞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그 선택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선택했던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소돔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이 샵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 정답 지금 주시면 되는데 보기 드릴게요. 1번 롯, 2번 룻. 헷갈리죠?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조카, 보기 좋았던 소돔을 선택했다가 큰 고생을 한, 예,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롯, 2번 룻. 그죠? 1번 롯, 2번 룻. 저도 헷갈리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샵9330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그리고 그 사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 요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도 제가 보기를 롯과 룻을 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정답은 롯이죠, 롯. 예. 그 원어 뜻을 보면은 이 롯의 원어 뜻은 롯인데 원어의 의미가 덮개, 가려진 것, 휘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롯은 눈앞에 그 화려함에 눈이 가려져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했던 인물이잖아요. 그 이름 뜻이 가려진 것, 예. 그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반면에 룻. 룻은, 예. 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이죠. 시어머니 나오미 끝까지 봉양해서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이방 여인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가 루트인데 하나는 로트고 하나는 루트도 비슷하다. 그렇죠? 이게 원어 의미가 우정, 동반자,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롯은 눈이 가려져서 소돔으로 가버린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우정을 지키며 동반자가 되어준 며느리.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도 뭐 롯 헷갈리긴 하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롯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이번 주 약속 노트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떡하니 이번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인 나로는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가다라고 해서 한 구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에 100번, 1000번 이렇게 계속 되뇌이는 분들의 이야기를 무림고수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혹시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 앞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가다 반복해서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거 휴대전화기에 딱 배경화면으로 깔아놓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보일 때마다, 낙심이 막 밀려올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낭망이 막 쏟아져 나올 때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자고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여기를 나로 바꿔서 예수께서 나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낭독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뵐게요.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가지가 휘어진 방향으로 나무는 기울어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월드컵에서 조그만 섬나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 카보베르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이름도 알리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나라인지를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페인하고 경기를 할 때 40살 된 골키퍼가 아주 기적처럼 그 골들을 막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고 피파 랭킹은 67위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30, 4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 예전에는 3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됐는데요. 또 인구는 뭐 대전의 반의 반 정도 되는 52만 또 월드컵에 첫 출전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많은 기사들을 월요일 또 화요일에 스크랩해서 이 나라에 대한 또 팀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하나는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이고 아주 조그만 나라이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하는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카보베르디만의 축구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것은 1승도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자기보다 잘하는 축구 강국과 만났을 때 한 골을 실점하면 어떻게든 따라붙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고 담대함을 갖고 있고 꺾이지 않은 투지와 용기를 가져서 세계에 일종의 관심도 받고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야 되고 어떤 국가든 어떤 종목이든 예를 들어 뭐 기업이 됐든지 뭐 학교가 같은 NGO가 됐든지 교육기관이 됐든지 교회와 같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혹은 정신적인 일을 하는 곳이든 최고의 선수들을 일단 뽑고 훈련해서 최상의 전력을 구성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전략과 전략이 실행될 수 있는 리더십 팀이 꾸려져야 되고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지든 이기든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편들을 존중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귀해 주신 것처럼 더 약하고 힘들게 일하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원, 어떤 재능들이 될 때 그것들을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지난달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국가대표팀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아는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위임해 줍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생겼나요? 바나바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감독과 코치진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교회 공동체로 로마 제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도에 즉 선교사로 파송할 때 최고의 후원을 약속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모든 삶,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 우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축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러운 섬에 한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2006년에 파송돼서 20년을 일한 제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월드컵 두 주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고백을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섬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럴 때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월드컵이 있었던 이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답니다. 이 관심이 너무 그에게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로서 그 섬 나라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합니까? 거기에는 50만 명의 사람들, 노예무기 아픔을 경험하고 지금 강대국이 원조해야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리더들 혹은 거기에 엘리트들보다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월드컵에 국가대표선수들이 잘했지만 후반전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졌다는 그러한 분석을 제가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선수들이 어릴 적에 자랄 때 영양의 불균형, 즉 못 먹고 어렵게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린이 비타민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현지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여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축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양 상태가 국가대표가 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자기 스타일로 당당하게 꺾이지 않는 투지를 가지고 뛰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기사를 정리하고 기사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3살 건강이 국가대표까지 간다. 지금 그 선교사님이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선교사님이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 하나 축구공 사다 주면 그 다음날 다 찢어질 만큼 아이들이 축구에 몰두한답니다. 너무 좋아한답니다. 거기서 10년이면 국가대표가 나옵니다. 좀 늦으면 15년이면 나올 것입니다. 10년과 15년만 한 그리스도인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축구 국가대표가 돼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 이 아이들을 내가 10년, 15년, 20년 키우면 이 아이들 중에 국가대표가 나오고 국가대표가 월드컵 같은 대회에 나와서 후반전에도 체력이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살아서 100개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만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키우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저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난 30년간 도전해왔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은 세계 1등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1등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평생 일해도 못할 거를 하루에 벌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심겨진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생명을 품고 우리 청소년부 디도서의 영상 도전처럼 그 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자라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그 나무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실은 시니컬한 속담입니다. 어릴 때 몸에 뵌 버릇, 그 버릇 중에 나쁜 거 고치지 않으면 늙어서까지 고치기 힘들고 고생하고 무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속담은 이 비슷한 속담이 어떤 속담인가 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s the twig is bent, twig은 나무의 잔가지입니다. 어린 가지로 주로 번역합니다. 어린 나뭇가지가 휘어지는 쪽으로, 휘어지는 방향으로 so grows the tree, 그 나무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저희가 신앙적으로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의 영국 시인 중에 알렉산더 포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 속담을 Just as the twig is bent, 어린 나뭇가지가 휘어진 방향대로 The tree is inclined. Incline은 기울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경사를 가지고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뭇가지가 휘어진 방향대로 나무는 기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자세, 그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 학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 형성,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 어떤 것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가, 이런 다양한 가치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 사역에서 목표로 잡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잘해야, 그래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는 토대를,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큰 사람을 재단하고 다 큰 나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톱으로 잘라내야 하고 그 방향을 바꾸려면 나무가 뒤틀어집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바른 방향을 향해 서 있으면 그 나무는 그 방향을 향해 자라난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매일 반복해서 행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란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에일의 습관입니다. 뭐 존 로크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어린 시절에 생각의 형성, 자세의 형성, 가치관, 즉 철학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할 때 거기에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제 또래부터 시작해서 제 동생 또래,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 왜 한국교회에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교회 밥을 먹고 교회 땅을 밟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 수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자기의 재정을 헌신하고 자기의 능력과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목회자들에 너무 부정적이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아들과 딸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왜 부정적일까요? 어린 시절의 신앙이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혹은 영성이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이미지와 실체적인 모든 것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세 살에 형성된 영적인 토대가 80세까지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신앙과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좋은 점들을 구약에서 알려줍니다. 잠언 22장 6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부모와 한 사람의 생각 혹은 한 집단의 생각, 그 시대의 생각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만나면 아이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 똑똑하구나. 너 공부 잘하게 생겼구나. 좀 잘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좋은 학교 나왔구나. 아니면 관계를 얘기하죠. 너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를 뒀구나. 바울은 이런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어릴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는 어떤 의도가, 속에 갖고 있는 의도가 숨겨져 있나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거짓이 있는 믿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전 어릴 때부터 거짓이 있는 믿음 가운데 자라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울의 시대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거짓이 있는 믿음과 싸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진짜 복음, 거짓이 없는 복음이 있고 거짓이 있는 복음을 그때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훈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거짓이 있는 믿음인가 없는 믿음인가 알 수 있나요? 지난주 주제에 따르면 내 생각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믿음이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이벤트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짓에 기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짧은 한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배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믿음을 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Honest to God라는 책도 있고 실제로 지금은 아주 관용어처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누구의 삶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무엇 속에 전해집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인 로이스 속에 있었고 내 어머니인 유닉의 속에 있었더니 너의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속에라는 말은 안에라는 것입니다. 영어 전치사로는 in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로이스 안에, 유닉이 안에,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믿음의 나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아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심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물려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의 한 교회 한 사역 공동체의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한 한 섬나라의 월드컵 이야기는 그날에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스토리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이야기하고 그때 감독이나 선수들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을 100% 보여줄 수 있는 부모나 교사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빈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도 이 주간에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한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조그만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누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성경과 같은 위대한 책에 기록되든 기록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을 너무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심어주신 그리에서 꽃피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현혹돼서 쓸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현혹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믿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평생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이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그 방향으로 이 어린 나뭇가지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요, 교사요, 사역자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시는 믿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둔산성광교회 이용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86-9196, 042-486-9196번 둔산성광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여름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이제는 필수품으로 다들 챙겨 바르실 텐데요. 막상 차단제를 사려고 보면 제품 겉면에 유기자차, 무기자차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적혀 있어 고르기 난감하셨던 적 있으시죠? 오늘은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와 물리적 차단제인 무기자차로 나뉩니다. 먼저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시킨 뒤 이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발림성이 부드럽고 하얗게

0: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없어서 사용하기 편하지만 화학 성분이 피부 안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에게는 간혹 트러블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얇은 광물막을 씌워 자외선을 거울처럼 반사해 튕겨내는 원리입니다. 피부 속으로 화학 성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매우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 기미가 잘 올라오는 분들이나 예민한 피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기자차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조금 뻑뻑하게 발리고 얼굴이 하얘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두드려 발라주셔야 합니다. 차단제를 바르는 양도 중요합니다. 흔히 화장품 쓰듯 소량만 펴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차단 효과를 보려면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푹 짜서 얼굴 전체에 두껍게 얹는다는 느낌으로 바르셔야 합니다. 또한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차단제를 꼼꼼히 씻어내는 세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무기자차 성분은 피부 표면에 강하게 밀착되어 물세안만으로는 잘 닦이지 않고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반드시 순한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로 부드럽게 잔여물을 녹여낸 뒤 약산성 폼클렌저로 거품을 내어 2차 세안을 해주셔야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깨끗한 모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올바른 차단제 선택과 꼼꼼한 세안 습관으로 뜨거운 여름볕 아래에서도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FEBC 건강백서 대전 이치미 의원 최승진 원장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1: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의 아들을 둔 40대 주부이고 경주 양북대교에 집사로 섬기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주부인데 찬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2년 전부터 학교 성악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성악 공부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내 아이의 엄마이며 찬양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김하영 집사님, 양북 제1교회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1: 저희 교회는 120년에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이고요. 지금 섬기고 계신 최상열 목사님은 지금 12년 차이신데 늘 모든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교인 한 분 한 분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2: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이끄시고 김하영 집사님은 내 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끄셨습니다.
1: 다 두 살 터울인데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모두 남자애 4명이거든요.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교육 위주로 제가 많이 기도했고 그동안 슬럼프도 많았는데 가정예배를 위주로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매일 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드려왔고 또 감사하게도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면 매일 가정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2: 김하영 집사님에게는 분명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 저는 어릴 때부터는 교회는 쭉 이제 다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결혼하고 나서입니다. 그 내 아이들의 육아로 힘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 이제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계속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날 회개도 많이 하면서 영원히 이제

0: 발급하게 되니까 날마다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찾아 들으며 김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애청자가 되셨죠.
0: 2003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찬양이 듣고 싶어서 차에서 극동방송 채널을 항상 고정해두고 운전할 때마다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영혼을 만지심을 많이 느꼈고 그때 많이 울고 방송을 듣다가 또 내려야 되는데 그 은혜들을 놓치기 싫어서 저는 차를 세워두고 끝까지 다 듣고 내린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집에서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데 말씀과 찬양으로 매일 힘을 얻고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1: 김하영 집사님은 포항극동방송 전파선교사인 동시에 전남동부극동방송 전파선교사이기도 합니다.
0: 원래 여기 지역이 경주라서 포항극동방송 이제 전파선교사로 후원을 계속 한 10여 년 전쯤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6년도인가 운전을 하다가 그 포항극동방송에서 전남동부극동방송 전파선교사 후원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애들 4명의 이름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고 처음에는 타 지역이라서 1년만 후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1년 연장을 하게 하시고 1년 연장을 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음 전파하는데 뭐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원한 것이 너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귀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믿음의 비밀입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이 누리고 계신 축복의 신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또한 기대합니다.

0: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사랑하는 우리 종현이, 주한이, 주영이 이래야 엄마가 매일 큐티해라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이라고 잔소리에 속면하고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너희들이 기쁘게 섬기며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는 남편 이몽규 안수 집사님, 우리는 계획에 없었던 4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왜 하나님이 나같이 그릇도 안 되는 사람에게 4명의 자녀를 주셨을까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참 위로를 받았던 거 잊을 수가 없어. 밤마다 잠자리에 든 자기를 위해서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 때 우리 가정은 매일 예배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또 우리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부가 되어진 것 또한 너무 감사해. 앞으로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들 겸손으로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섬기며 나누며 평생 함께 살아가요.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1: 김하영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저희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0: 그 마음을 내기까지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조그만 물질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확신이 들었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 그리고 이 전국에 이게

0: 꿈이 방송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임을 제가 정말 심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1: 복소리,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이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이신 김하영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합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주일학교를 오래도록 섬긴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데 그분이 제게 문득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딱 티가 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봐도 아, 얘는 사랑받고 컸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딱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지극히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회개가 하나님께 행복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주어져 있는 주님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하고